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 아들 므낫세의 이 우상 숭배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최종적으로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리라. 유다를 심판하실 만한 결정적 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므낫세가 그 결정적 죄가 되고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의 므낫세가 왜 이렇게 유다 역사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므낫세에게서 두 가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21장 1절에 므낫세가 즉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1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 준 게 잘못됐다 그럽니다. 왜? 15년을 연장해 준 것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 준 것 때문에 가장 최악의 왕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신학자 게리 인니그 박사의 이야기에 그 추론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미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15년. 그러니까 아예 12살 된 므낫세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것들과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12살 된 므낫세를 앉혀놓고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다가 그의 시한부 인생이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어서 10년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유다를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자로 전환되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5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는데 45년 동안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므낫세는 왜 이렇게 아버지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유다를 심판할 거야. 결정적 심판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중에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어쩌면 므낫세도 돌연변이일 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아들들이 태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걸로 해석하기는 불충분합니다. 므낫세의 어머니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 헵시바였었는데 헵시바 뿔라 그 이사의 예언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마 어머니 헵시바 때문에 므낫세가 우상 숭배자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예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20장에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17절, 18절에서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 다 열어놓고 무기창고 다 열어놓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보여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빼앗기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재산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라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에 내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면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나를 저주하고 자식들은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20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그런데 선한 이유가 뭐예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가 선하다고 고백한 이유는 자기 시대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 시대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내 시대에 안 일어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선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선하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하고 므낫세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하고 같이 10년을 유다를 통치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도로 부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축복이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신 축복이 그의 저주가 되고 그의 덫이 되고 그러하여 실족해 아니는 원인이 된 거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이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시켰잖아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15년 시한부 인생의 아버지하고 10년 동안을 통치한 거예요. 므낫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므낫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많이 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버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 하나님을 어쩌면 므낫세 자기도 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녀들이 많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므낫세가 받았을 그의 충격과 혼란과 방황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므낫세 뒤에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도 결국 아버지 므낫세를 벗어나지 못해 아버지가 감옥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버지를 못 벗어나요. 21절에도 그의 아버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고 결국 백성들이 반역해서 백성들이 암살해서 죽고 말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프로골퍼 신지혜가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45승을 했어요. 신지혜는 미국 LPGA에서 뛰지 않고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그 레이디스 3연패를 하고 이제 45승 고지에 올라간 거예요. 신지혜가 이렇게 프로 골프 선수로 신기록을 낼 수 있었던 그 뒤에는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신재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아니시지만. 아버지가 스포츠 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이분이 자기 지혜한테 뭘 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양궁을 시켰다가 이제 전남 영광으로 개척해서 옮겨가는데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궁에서 골프로 바꿔요. 그 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2003년에 죽습니다. 그 보상금 1,500만을 가지고 신지혜한테 투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뒤로 10년 동안에 골프 대디가 되어서 그 중학교 3학년 아이 그 골프 연습을 시키는데 하루에 골프공 1,300개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연습장 옆에 20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20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20층까지 하루에 7번씩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 끈질긴 아버지의 희생, 골프 가방을 메고 오직 딸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신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이 정상에 오르자 아버지가 골프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목회는 안 하실 생각인가 봐요. 사진 찍고 다니십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있는 므낫세는 2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는 정말 최악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우상 숭배의 목록, 이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 반응이 아니에요.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서 그야말로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예 땅속 저 천미터에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증오심으로 증오심이 폭발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의 우상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하스의 우상숭배를 다 본받아서 아버지가 지워버린 우상숭배를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다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게 므낫세예요.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지 이방의 가나안 땅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이방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게 더 다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난장판을 55년 동안 행한 겁니다. 그가 3절에 보시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을 다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행실을 따라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았어요.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근데 아버지는 뒤로 버리고 그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1월 성신을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이걸 우리가 이름신학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그냥 신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으로 일컫는 곳입니다. 7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월 성신의 제단, 모든 가나안 우상의 제단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직접 만든 메이드인 므낫세가 만들어낸 아세라 목상까지 성전에 세워라. 할아버지 아하스는 다메섹의 번제단을 갖다 놓고 솔로몬의 번제단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 손주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더럽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므낫세는 다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악을 행한 것이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므낫세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유다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다시 하나님의 사진을 띄워버리고 우상 사진을 붙여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몬 뒤에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는 또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는 70년 동안 졸업식 때 주기도문 찬양을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최대 무신론 단체인 종교에서의 자유재단에 고발 편지가 들어갔어요. 주기도문 찬양 못 부르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5월에 졸업식을 하는데 이 무신론 단체가 고등학교 교장한테 주기도문 찬양 부르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만일에 부르면 소송을 걸겠다. 학교에서는 변호사 될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의논하다가 부르지 않기로 결의를 한 거야. 졸업생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면 이제 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졸업생 대표가 나가서 대표 인사할 때 갑자기 두 손을 들자 그러자 모든 졸업생이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만 안 부르면 되니까. 참석했던 학부형들이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는 것도 미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도대체 므낫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므낫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를 블레셋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의 변화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남유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수르 정책에 대항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아하시아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아하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나요?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딸랑딸랑 이러고 편지 보냈잖아요. 아,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딸랑딸랑. 그러자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아수르를 멀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만일에 아수르에게 빌미를 주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계획인데 절대로 유다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왜요? 같은 형제 유다가 빌미를 줘서 하나님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유다를 가까이,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수르를 가까이 하면 우상 숭배국이 된다. 그래서 아수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나 달라요.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다 수입해다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우상으로 완전히 다 채워버렸잖아요. 나중에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략하게 되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겁니다. 결국에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1차 2차 침략을 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자마자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제일 먼저 1차 침공 때에는 성읍 48개가 날아가고 20만 명의 포로로 끌려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은이 모자르, 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금까지 다 베껴서 보냈잖아요. 2차 침공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어요. 누구랑 같이?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죽고 하나님이 놀랄만한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구원해내셨잖아요. 한쪽에서는 그 산헤립의 사람들이 그 사절단들이 온갖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히스기야를 위로한 것이 우리 열왕기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사야서에는 그게 나타나요. 한쪽에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말을 듣고 선지자와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자로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타락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은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요.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하고 선지자의 관계는 아하스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므낫세는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자가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냥 없는 우상숭배, 뭐 과거의 우상숭배, 현재 우상숭배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므낫세는 어쩌면 아버지를 버린 선지자의 예언에 반발해서 그는 우상숭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악의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자기뿐 아니라 유다를 심판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 예언자는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예언자 중에 한 분 엘빈 토플러가 지난 27일 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토플러는 정말 뛰어난 이 시대의 예언자였었어요.
그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지식정보사회를 예견하고 유전자 복제를 예견을 하고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의 파괴적 보급력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꿈같은 소리였는데 그대로 다 실현이 됐어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구루, 우리 시대의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거예요. 2006년에 10년 전에 한국이 막대한 재정을 여기에 쏟아붓고 바이오 뇌 과학 쪽에 인력을 키워냈다면 지금 한국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이퍼 농업 시대를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땅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라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에서 농사 짓는 시대입니다. 이걸 하이퍼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플러는 2006년에 이미 하이퍼 농업 시대를 예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책을 마련해라. 대체 에너지에 대책을 마련해라. 만일에 2006년에 한나라당이 그런 국가 정책을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인력과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었더라면 한국은 대체 에너지 국가의 최우선 국가로 선정이 됐을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므낫세는 선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선지자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함께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그야말로 우상의 전성시대를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 시대를 므낫세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최종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셔서 듣는 자가 두 귀에 쩌렁쩌렁쩌렁 울리게 할 것이다. 그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의 역사가 망가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문을 닫는 비극적 종말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귀가 쩌렁쩌렁 울리게 될 것이라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불태워버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식사에 사용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릇을 엎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그게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다 백성은 14절에 남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에게 겁탈과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끌려가고 유다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남아있는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므낫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는 다행히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났어요.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나요. 그런데 므낫세는 악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극적으로 선으로 돌아와요.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났습니다. 므낫세는 교만으로 시작했다 지금 겸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아 진작 좀 끌고 가시지. 나이 한 15살 때 아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몇 달 동안 포로가 되게 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런 최악의 우상 숭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환난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럼 진작 좀 하시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제서야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계대제국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너희 아들들이 바벨론에 내시로 끌고 가리라. 내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사야의 심판의 예언이 므낫세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론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의 왕들이 산헤립 뒤를 이어서 에살하돈이 그 아수르의 왕이 돼요. 에살하돈 뒤에 아슈르 바니팔이 왕이 됩니다. 이 아슈르 바니팔이 아수르를 지배하면서 자기 형 샤마쿰 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요. 산헤립 시대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식민지로 삼았다가 이 아슈르 바니팔이 자기 형 샤마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바니팔 시대의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차피 그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이제 형제 국가가 됐으니까 므낫세를 바빌로니아에다 갖다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국제 정사가 바뀌면서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므낫세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상에 웬 바빌론 저 이사야 선지자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신문도 안 읽고 뉴스도 안 봐서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지금은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간다고 바벨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예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므낫세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언은 그대로 유다를 심판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모니 왕이 됐는데 불과 2년이니까 다행이지. 그 2년 동안에 그냥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어요. 백성들이 아몬을 살해하고 난 뒤에 다시 다윗 왕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기에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므낫세 아몬 57년의 우상숭배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요시야 가장 선한 왕 요시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히브리에서 잡아온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선지자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응교회는 매 주일 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예배 때에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책을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 것은 저도 그 말씀을 섬겨야 돼요. 오늘 다른 설교하고 싶어도 오늘 11개 21장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도 이 말씀에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의 깨달음과 선지자가 주신 은혜와 선지자가 주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낼 때에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집에는 선지자가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크리스찬은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는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 공인회계사 김동윤 장로가 계십니다. 이분이 코스타에서도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인중개사로 이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로 쓰임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랄만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도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우신 두 가지를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만남입니다. 이 축복의 만남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웨이터를 한 겁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종업원으로 일을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웨이터를 한 거예요. 식당 청소를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또 청소하고 시간 남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을 다 도와주고 그걸 사장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임신 중독이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미국은 병원비 진짜 비쌉니다. 입원실 하룻밤 지났는데 3,000불씩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식당 주인이 와서 자기가 먼저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셜워커를 만나서 이 사람 유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최대한 병원비를 깎아주고 사회복지기금을 받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식당에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어느 그 식당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이 김동윤 장로를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 뭐하러 왔느냐 공부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냐 이러고 이분이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모르는 식당에 오시는 모르는 손님이 학자금을 다 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게 축복의 만남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김동윤 장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대응교회 그 교인이셨으면 아마 복 있는 사람 가지고 매일 아침 퀴티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처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날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홍해바다 밑에도 하나님이 길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보스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보건소에 웬 사나이가 흉기를 들고 뛰어들어와서는 의사와 간호원을 위협하여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진통제 메사돈을 요구하며 그 메사돈을 치사량 이상으로 대량 복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청년은 자살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이슨 호브라고 하는 사나이는 메사돈을 복용한 후에 곧 실신하여 몇 분 동안 호흡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해독제를 투여함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해독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올리는 기도 A Prayer Asking for Help and Guidance of God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는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극심할 때 현상에 함몰되어 비명만 지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현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 트루스를 발견하고 누리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시편 43편입니다.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Call upon the Lord who can help you. 저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여보, 자녀들은 아빠, 학교에서는 닥터 킴, 교회에서는 목사, 길 가다간 아저씨, 대출 상담 전화에서는 고객님, 식당 이모님들에게는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적절한 호칭이 아니면 그 호칭이 모욕이 될 때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저보고 아저씨라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저보고 고객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오래전 대학의 제자들 중 한 학생이 기억납니다. 수업에 지각과 결석을 밥 먹던 하던 학생이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제가 시험 감독하다가 뒤집어졌습니다. 답안지 담당 교수란에 큰 글씨로 박두식. 그 학생이 학점을 잘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담당 교수 이름도 모르는 학생이 답인들 제대로 알고 썼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호칭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칭마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시편 기사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라고 많이 부르는데 본문에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호칭인데 그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강력한 도우심으로 공경에 처한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호칭부터 정확하게 알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실 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을 불러야 삽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소리 질러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을 때만 소리 지르십니까? 두 번째로 시편 43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변호사시며 검사장이라는 것입니다. God is a judge, a lawyer, and a prosecutor for you. 본문은 북치고 장구치시며 혼자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판단하시는 분, 즉 재판장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저장 용량이 무제한이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평과 진리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에게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재판하시는 분이시죠. 내 아버지가 재판장이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송사 가운데 변호하시는 변호사십니다. 억울하게 나를 고소하고 괴롭히며 진을 빼놓는 악인들의 사악함에 맞서는 나의 변호사시죠. 세계 최고의 로펌을 다 합친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나를 송사 가운데 변호하실 최고의 변호사십니다. 법정에 갈 때 세계 최고의 가장 유능하고 탁월하고 경험 많고 백전백승의 변호사랑 입장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정은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억울한 곳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검사 역할을 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기고만장한 악인들의 사악함을 단칼에 정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하나님 혼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며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시편 43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세 번째는 억압과 슬픔 중에도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God is the only stronghold in the midst of oppression and sorrow.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국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비록 원수들이 많고 그들이 나를 억압하고 슬픈 가운데 내가 울며 다닐지라도 결국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이 나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살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네 번째 핵심 교훈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God guides you by sending forth His light and His truth. 3절에 나오는 주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창조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빛으로 자신을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할 때 창조의 빛을 다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길게 강조하며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주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 백성을 말씀으로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살리시고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며 듣기조차 귀찮아하던 그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다. 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43편을 관통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교훈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것입니다. Never become downcast and disturbed within yourself, but put hope in God. 시편 43편이 시편 42편의 연결편임을 알 수 있는 반복 구절이 등장하죠. 42편 5절과 11절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43편 5절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짧은 몇 절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내는 안 중요한 사소한 것도 반복해서 잔소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기에 반복하십니다. 43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회복되고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낙심과 불안에 쉽게 반응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겨도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혼이 허약하고 병들게 됩니다. 영혼의 힘이 진짜 힘입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독한 골방에서 두려운 수술실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수술 대기실에서 억울하고 무서운 법정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사건 사고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찾는 specific expression of actions, seeking the Lord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고 경청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과 불안이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과 염려가 확신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이 나를 태풍처럼, 해일처럼, 지진처럼 엄습해올 때 오늘 시편 43편의 기도를 드립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엘로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며 변호사시며 검사장이심을 믿고 억압과 슬픔 중에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낙심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러 한 길로 왔던 마귀가 놀라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적 회복의 장소인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이 BBN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BBN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의 성경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은 초신자를 위한 입문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공부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BBN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지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0번째 시간.

0: 날이 아주 좋구만 이래. 오늘도 아주 복된 주일이 돼갔어.
1: 일찍 올라와 계셨구만 기래요.
0: 어서 오시라 장로님. 날이 아주 좋습니다.
1: 그렇구만요. 요사이 들어와서 주일이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날이 안 좋으면 성도들이 교회당에 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창한 날을 주시니 교회당에 오는 성도들 마음도 화창하고 밝지 않겠습니까?
2: 어느 주일 아침, 장대연교회 별채에서 길선주 장로와 다른 장로가 주일 아침 화창하게 내리비치는 햇볕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0: 어디 그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오늘처럼 화창한 날이 좋다고는 하지만 때론 비가 와야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는 것 아닙니까?
1: 그건 그렇지요. 날마다 이렇게 날이 좋으면 아마 가뭄이 들고 말같지요.
0: 자, 올라갑시다.
3: 길선지를 비롯한 장대현 교회의 중직들은 일본의 계략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같은 민족인 조선 사람이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일본의 매수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4: 아자, 어서들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우요. 고조 서두르라우.
5: 우리도 시방 날래 가고 있시요. 예배 시작 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휴, 그러니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우요.
4: 니보라우 님장, 예배 시작 바로 전에 도착해서 모의가 돼갔네. 응? 미리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겠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리시지 않겠어?
5: 어차피 주실 거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면 안 주시답니까?
4: 아이, 뭐 이거 어드래?
5: 아닙니다. 에휴, 내래 그냥 혼자 해본 말입니다. 그저 날래 가시자우요. 가만, 저건 독수해 아닙니까?
4: 뭘 그러는 기야?
5: 아이, 저기 좀 보시라요. 독수해가 교회당 가는 길에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4: 그렇구만. 오늘 교회당에 가려고 하는 건가?
5: 아이, 설마 조자가

0: 거저, 다들 모였더랬디. 내 말 잘 들으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간 우리는 행동으로 교회에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디. 그간 말로만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 말이야. 드디어 오늘 우리가 힘을 합쳐서리 교회당 놈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
1: 잘 됐구만 그래. 그간 놈들이 하고 다니는 꼴을 보고 내 배가 많이 아팠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그 빚을 갚아주게 될 것 같지네. 자, 날래 저들어 가죠.
2: 니 뭐라고요? 그 이래도 되는 거지 모르겠구만 기래. 그래도 하늘 신당인데 저곳에서 죄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모르겠소.
1: 뭐야, 하늘 신당? 하늘 신당 같은 소리 하고 있구만 기래. 저들이 믿는 신은 그런 짓 안 하니까니 염려하지 말라.
0: 내 오마니한테 저놈들은 더한 짓을 했어. 내 이 두 눈으로 그걸 똑바로 봤다 이 말이야. 내 이 원수를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니.
2: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네.
1: 아무 부하고 있는 거네. 아, 독세, 날래 가자고 날래.
0: 자, 거저 님자들은 내가 시작을 하면은 이 몽둥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는 거야. 알겠지? 자, 가자.
3: 그래, 가자.

0: 뭐야? 그럼 오늘 드디어 일을 벌인다는 말인가?
1: 예. 지금 덕세와 그 일당들이 장대한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0: 오늘은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1: 이왕지사 일을 치른다면 오늘같이 주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좋다고 합니다.
0: 그건 그렇지만은 교회당 놈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일도 못 치르고 붙들리는 것은 아닌가? 그 자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야.
1: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당 놈들이 폭력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주일날은 더더욱 그렇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저들이 압정을 써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그런 걱정일란 붙들어 매십시오.
2: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들은 예배 순서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설교에 앞서 말씀이 봉독돼지고.
3: 이거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거저 당장 때려치지 못하래!
4: 아니,
3: 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4: 야, 니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와 꿀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언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식만으로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채워야 함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굶주리며 무엇으로 배부른 만족을 느끼십니까? 음식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굶주린 배를 해결하고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저희들 방송 사역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은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으며 이 ITL 카드를 받아든 사람들이 비벤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곁들여진 그 ITL 카드 한 장은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ITL 카드 신청하기 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비빈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대부호인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신앙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흑인 하녀 하나가 그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그 곡은 찬송가 94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이었습니다. 벤더빌트는 그 찬송가 가사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이 조금씩 떨려오면서 나스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재물과 지식 그리고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겸손한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빛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2: 제23장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성과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들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애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우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새기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참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배음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승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4: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찬회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무리학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득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느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취하지 말며 애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굽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창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라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나를 우려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쏟아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4: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책찍이요 나귀에게는 차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토기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휼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잠언 23장에서 2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20장 2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많이 오해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조한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죄를 주님께 옮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권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단지 죄 용서를 선포하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어느 곳에도 우리는 사도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는 예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느 곳에나 이렇게 전도자로서 다녔던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독단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오직,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벌을 치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외상으로 간주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었을 때 누군가가 중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인류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용서를 베푸는 유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자, 이제 20장 24절로 가보겠어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저는 그곳에 왜 도마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고립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열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 흥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25절로 가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할 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성도 간에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려면 자주 모여야 합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무도 중요한 영적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여러분 만져보았을까요? 물론 도마는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 직접 그곳을 만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날 내가 오직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보여달라고 말을 하죠.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의심에는 응답을 주시며 그런 자에게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의심을 갖고 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실까요? 만나 주실까요?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는 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죠. 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치에 맞냐. 아, 당연히 이치에 안 맞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그거 이치에 맞게끔 설명하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치에 맞게끔 또 우리의 이성에 잘 이렇게 되게끔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장르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좀 더 정확히 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자기는 구약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에 저는 그가 간음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정직한 의심을 갖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도마가 했던 것보다 주 예수께 한 더 고상한 증거를 발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최고 절정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의심쟁이 도마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어요? 자, 20장 29절로 가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못한다고 말을 했던 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9절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 특별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부활 후에도 역시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자료들을 선택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다른 복음서들에 의해 덮여지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지금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가보겠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이 21장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복음서를 쓴 후에 서론과 결론을 첨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봉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에서 14절인데요.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였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봉사의 동기로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성에서의 주로서의 주 예수를 보여주며 봉사에서 제외되는 환경의 다양성과 지식의 부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갈릴리 바닷가는 주님의 부활 전과 후의 사역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곳은 이 사람들에게, 즉 제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또 주님께도 아주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올라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문제의 그런 제자들이 한 그룹을 지어 있었어요. 아주 열려하지만 실수자라고, 아주 열정적은 있었지만 또 마음이 따뜻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는, 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그러나 정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굉장한 의심쟁이죠. 질문이 많았던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재치꾼 나다니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르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두 명의 다른 제자도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봄으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남으로부터 부는 신선한 바람이 해안 가까이에 잔물결에 이렇게 차일으키면서 아주 좋은 그러한 풍경을 이루어내고 있었죠. 언덕 주변에는 초록으로 물든 그러한 들판이 있었고 아마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해안을 왔다 갔다 하며 바라보다가 아마 그런 가운데 에이 모르겠다, 난 공이나 잡을게,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스코트 박사는 이것은 전문가의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까지 했으니까요. 고기 잡는 것에 이력이 났던 사람들인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심히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낙담하는 것은 그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냥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평생 이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것에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이것은 갈릴리 바닷가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되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절로 가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른 알아볼 수 없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또한 그들은 호수에서 떨어져 있었고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란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어려웠던 거라고요. 5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라는 단어는 마치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요한 1서에 있는 아이들아와 같은 애칭, 그런 애칭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없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그분께 없다고 대답을 했으나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만일 고기를 잡았다면 상황은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기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며 또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들은 그분께 자랑을 해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으리라고 봐요.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요즘은 사람들이 편지를 잘 안 씁니다.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편지를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잘 안 쓰다 보니까 편지라는 단어조차도 이제는 추억의 단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는가 하면 양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다 그거 들고 다녔죠. 이렇게 사각형 양으로 만든 거. 겨울에는 이제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그랬던 추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도시락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도시락은 이제는 추억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편지라는 단어도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니까 쓰는 일도 없고 또 손으로 쓴 편지 받는 일도 거의 없다 보니까 편지라는 단어 자체도 추억의 어떤 단어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편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노래가 떠올랐는가 하면 어니언스라고 하는 남성 듀엣이 부른 편지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20, 30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이 노래를 다 알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썼다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우리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는데 이 말은 누구라도 너희를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잠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힘주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제일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뭘 강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3절도 여러분께서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제 이런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공격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많은 조항들 중에서도 특별히 뭘 강조했는가 하면 할례 받는 것. 구원받으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편지를 쓴 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면 변질된 복음. 예,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예,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복음이 여기 말하는 다른 복음이고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의 증인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요 우리의 편지다. 그러한 뜻이죠. 추천서라는 말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는 말을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추천서라도 들고 다녀야 하겠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요 우리의 편지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너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편지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mbassador, 대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이게 결국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분이 여수로 갑니다. 여수.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되고 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 감옥 속에서 이분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공산 분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 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은 결국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피난 가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교회에 있다가 총살당해서 죽고 말지요. 여러분 이 손양은 목사님이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용서라는 거, 섬기라는 거.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을 보면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야 정말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로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썼다 그랬습니까? 3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무엇으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말하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Rebirth, 거듭남.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디에 썼는가 하면 마음판에 썼다 그랬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여러분 돌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시죠. 이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쳤다, 뭐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도장으로 꽉 찍어주셨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언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조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뭘까요? 율법 조문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조문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니까 율법 조문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꾼이다, 그 말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 언약이. 그리고 그런 자격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5절 말씀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만족이라는 말은 여기서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제 자격이라는 말을 써서 번역을 했는데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이 누가 그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증인이고 우리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는 오늘 꼭 마음속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처신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항상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편지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편지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데 갈 거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저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의롭게 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참 좋지만 여러분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분 계시면 여러분 다른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반대로 잘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영영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 방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방송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해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감사합니다란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죽음을 준비해 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BBN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건 약물 치료해도 나을 수 있거든요. 알코올 안 끊어지면 약 치료 받으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약물적 의사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부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부활의 영이 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했느라. 그 진짜 성령 임한 사도들이 부활 안 전한 게 아니죠. 부활 전했지만 그 부활조차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이 안 보입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두 번째 말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우리들도 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들은 빠져나가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인데요.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한번 말씀으로 부족해서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한 본문을 한 다섯 번은 설교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70세까지 설교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5세 때 다 마시면 어떻게 할까 은퇴할까 이래 생각하다가 아, 한 번 더 해도 되겠구나 다섯 분 해도 된대요. 같은 본문을 그러니까 내용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좀 다른 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 오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서 부활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있었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유대사회에서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력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세속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건 1%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후세계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사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요 정도의 자유는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온 거죠. 당신도 부활을 믿는다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모세오경 즉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계대결혼 형님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이어주는 계대결혼 시형제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고 둘째도 아이가 없고 셋째도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죽었고 아내는 하나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가족 관계가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어진다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천국 가서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좀 한량이었대요. 그래서 하도 예를 들어서 이혼하려고 딱 생각을 했답니다. 이 남편하고 더 못 살게 또 이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보고 다행이다 싶어서 이혼 안 하고 아직까지 산대요.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왜요? 천국 가면 안 볼 거니까 앞으로 뭐 한 2, 30년 그거 참아주지 아직은 뭐 2, 30년 그거 못 참겠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산대요. 하늘의 부활의 소망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뭐 이혼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별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제가 그 근사님을 만나고 나서 아, 근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네. 죽어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부활 때에는 뭐여도 안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에 가족관계가 없어요.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그 정도만 알지 그 너머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잠시나마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가 뭐냐를 지난주에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갔습니다. 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 산을.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8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약 14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알아봤다니까요.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낙타 털 옷을 입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사라져서 병거 타고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무덤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상에는 없어요.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를 잠시 보여준 겁니다. 부활의 근능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도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서 천국 가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데 천국 갔다가 한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믿음 없는 누이들 때문에. 막 평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접대 잘하다가 오빠가 병들고 죽으니까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왔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죽은지 나흘 만에 냄새 날 때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사로가 예수 믿는데 죽었잖아요. 죽은 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면 생명이니까 마르다가 예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살아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왔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가족 중심이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자기 가족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러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너희는 네 오빠밖에 생각 안 하구나. 너는 아직도 네 오빠가 우선이구나. 나를 원망하고 있죠. 예수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논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지상에서 사라진 자들이죠. 모세 죽었잖아요. 그래도 주께서 부르시면 어떡해요? 살아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사람이라면 신약의 친히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하여 뭘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하고 있고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나온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나사로 살아 나왔잖아요. 죽어서 나을 때 냄새나는 나사로가 주님 부르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요. 지금 죽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지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사람이 이성과 지성으로 이걸 어떻게 믿어요? 오히려 이걸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걸 믿는 사람이 비정상 사람, 비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믿고 산다면요. 이걸 비정상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따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이런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진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 논정 마태복음 17장과 그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을 이미 예수께서 논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오경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잖아요. 그러나 약속 안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뭐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 안에. 그럼 몸은 왜 죽어요? 이 죄의 몸이잖아요. 이 죄의 몸이 있는 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죄의 몸은 끊임없이 욕망한다니까요.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한 우리의 본성적인 욕망들을 거스를 인간이 없습니다. 한 끼만 굶어보시죠. 밥맛 없다는 사람들. 하루만 굶어보세요. 시장이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욕망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멸하셔야 돼요. 이 죄의 몸을 멸하시고 새 몸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이미 고린도 전후서 다 말씀을 옛날에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활의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쓴 것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 복음을 받았는데요.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부활을 안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친히 받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듣더라. 제가 하는 말, 자기 취향대로 듣더라. 자기 좋은 것만 챙기지, 자기의 불량서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자기 좋은 것만 챙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활에 이렇게 상세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하나의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부활이 어디 있노? 부활 없다라는 사람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장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사탄도 악인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받은 것을 이 바로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는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사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부활의 목격자가 지금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아직도 500명이 봤는데 그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전했어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부활의 목격자로서 전한 것이 거짓말이면 500명이 뭐 아직 그 몇 사람 죽었는데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잔다. 이미 잔다.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 아직도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요 말씀 고린도 15장 10절 오늘 본 칼럼날에 올려졌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은혜라 말하네요. 세상의 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로로 하지도 않았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이것을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는데요? 남편이 이번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아왔더라. 아들이 뭐 시험 성적이 올랐더라. 그런 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은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그냥 복이라 그럴 수 없네. 우리의 진짜 은혜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황도현 목사님 글이 참 논리로 치밀해요. 이분 그 책 가지고 우리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한 10여 년, 10몇 년 전에요.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철학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뭐 계시를 따라서 책이 있고 성경오모도 우리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거를 옮겨 놓거든요. 그러니까 얼린교회 한번 치보면 나오실 거예요. 좋은 글들 많이 있어서 참고해 보시고 제가 주부에 간단간단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는 맞춰서 하니까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그게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그럴 때 뭘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 피로를 채워줬을 때가 은혜가 아니고 그 세상 사람 노력하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거두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은혜는요 나는 피로로 생각도 안 한 부활의 세계를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죽으신 것 사면 안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그 부활의 이야기 언제 피로로 한 적 있어요? 이걸 이거 피로에서 겨우시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가 너무너무 수고했잖아요. 어떤 사도가 더 수고했지만 그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아니요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뭐 좀 봉사했다고 뭐 안 알아준다고 섭섭병 이런 거 있대요. 섭섭병. 그런 거 있으면 아 이것은 아직도 은혜가 아니구나. 은혜가 아니구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나 은혜 내가 아니요 하면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했더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마찬가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믿어줘. 성경대로 십자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들었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볼 수 있으니까 참 은혜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왜 십자가를 강조해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춘천의 어느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저한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도 한 몇 편 들어보고 간증도 또 몇 개 들어봤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옛날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교회가 망했대요. 열심히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냐, 청년들 뭐 몇 명 왔는데 영 교회가 뭐 부흥도 안 되고 영 뭐 그렇게 망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아, 부활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막 예배당도 잘 짓고. 그래서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뭐 흐릿하게 나오는 이런 카메라 방송이 아니에요. 이 뭐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제 조그만한 캠코드 하나 가지고 저 20m, 15m 밖에서 찍으니까. 그 진짜 방송국 카메라예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왜 방송국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간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진짜 화면 좋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장로님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서 뒤에 이제 관중들 앉혀놓고 그러면 이럴 때는 하하하 하는 그 방송에 가면 왜 그 방청객 돈 주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딱 뭐 시간도 뭐 20분인가 딱 정해가 딱 정말 매끈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들의 부활의 간증의 내용은 그냥 뭐 술 끊었다, 뭐 담배 끊었다, 뭐 또는 뭐 옛날에 안 좋은 취미 끊었다, 뭐 내가 옛날에 동성연애 하는 거 내가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자기 옛날에 동성연애 한 자인데 이제 내가 부활의 복음도 끊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대단하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의 복음이라 전하면서 결국 무슨 내용이냐는가. 전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건 약물 치료해도 나을 수 있거든요. 알코올 안 끊어지면 약 치료 받으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약물 의사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부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부활의 영이 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했노라. 그 진짜 성령 임한 사도들이 부활 안 전한 게 아니죠. 부활 전했지만 그 부활조차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이 안 보입니다. 이 역사 속에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 나타나서 보여주셨지만 그 뒤로는 이 역사 속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기록된 말씀만 남겼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그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 변화산의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사도연이 엎드려 죽게 된 그 영광의 주님으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렇게 영원스러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저는 안 갑니다만,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어떤 얘기 합니까? 서울의 큰 광장에 부활절 연합 예배는 모든 교단 같이 하잖아요. 뭐, 그때는 뭐 합동, 통합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감리교 이런 거 없어요. 다 모아놓고 부활 메시지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꼭 부활 얘기 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부활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시대 죽으신 거 부활인데 무슨 경제 부활을 얘기해요, 거기서? 그 대표로 나온 목사가 경제가 부활한대요. 이건 육의 이야기예요. 혈과 육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대요. 병든 자가 병이 막 낫는데요. 나사로 다시 살아나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여줘요.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요. 십자가의 복음만 보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느냐 하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애 먹이고 그러면 그 교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부활의 복음 듣고 술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죠. 경상도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 그거 딱 데리고 갔더니 바람은 이제 안 피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춘천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보암직하지 않잖아요. 미련하죠, 어리석죠, 침 뱉고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십자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 끝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바랐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부활의 영이 정말로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전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진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고백일까? 사도의 말과 다르잖아요. 기록된 계시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봐라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쫓겨났습니다.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로 유리하며 피하며 도망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부활의 영이 임한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간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간 그 길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 맞아 죽고 뭐 톱에 켜져 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렇게 죽어지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 그게.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가장 불쌍한 모습.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게 순교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떡먹으면 잘 사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오는 관계 가는 관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걸려.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냐고.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든 사도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느냐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어디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이루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다 이루는 자리거든요. 그게 우리 그 다 이루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다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간 모습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부활의 영이 임해서 예수 믿는데 구하는 게 뭐였어요 다? 이 땅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뭐 큰 소원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그저 뭐 원하는 소원들 이루어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와불사를 절에 가서 뭐 신년에 뭐 이렇게 축문서 올리는 거나 뭐 저 일출 보고 소원 비는 거나 달집 태우기 하면서 정월 보름 언제예요? 다 돼갑니까? 예, 정월 대보름에 달집 태울 때가 소원서 여는 것이나 또는 요즘은 아주 세련된 뭐 이렇게 복합 뭐 주상 뭐 아파트 또는 뭐 쇼핑센터 있는데 아주 멋있는 곳에 나무, 그죠? 나무 큰 거 만들어 놓고 그게 뭐 하는 건가요? 소원나무. 그래서 소원서는 종이 갖다 놓고 그거 써서 그거 붙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쇼핑몰 같은 데 가도요. 그 안에 슬쩍슬쩍 한번 보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는가. 절에 가도 저는 그거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뭘 써놨는지. 그 교회 오면 언제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쓰죠.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내가 큰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막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남편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제삭선 사망입니다. 세상 사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소소하게 소원하는 그런 행복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본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가장 불쌍하게 본다면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갑자기 두렵죠. 세상, 너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남편은 아직도 애 모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지.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제대로 가는 길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자들이 신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니까 은혜 전당에 겁이 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내 죄가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뽀록이 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덜쳐져요. 그러니까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나요, 내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막 고백 다 하게 되면요, 얼마나 쪽팔리니까 은혜 안 와서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 받은 대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간 그림을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약이 임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신약이 임한 자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조차도. 그럼 구약은 아직도 부활의 영이 아니라면, 그럼 신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럼 부활한 자들이 간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스데반에 돌맞아 죽었다니까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에 성경이 안 나오지만 야고보는 베드로 십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거의 다 사도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성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간 길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최근에 저희 BBN 방송을 발견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BB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북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국 내 가장 복음적이고 순수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독특한 방송 원칙과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방송의 역사와 또 방송 원칙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셔서 저희 BBN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해안에 남아있던 동료 어부들과 이웃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미쳐버렸거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두 형제는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상과 주변으로부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제자들처럼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을 안고 떠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 주님의 뒤를 이을 제자인 것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론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시사 만화가는 인생을 관찰하고 삶의 모순과 약점들을 통해 진리를 추출하여 그것을 유머로 바꿈으로써 삶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시사 만화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대학 시절에 크게 성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에 그 성공은 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1: 론, 전에 낙하산 점프해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알렉스. 이번이 처음이에요.
1: 자, 그럼 낙하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자, 도중에 두 손으로 리코더를 꽉 붙이셔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실수로 낙하산이 펴지면 안 되니까요. 조종사가 올바른 방향을 타면 그가 비행기를 기울일 건데요. 그때 제가 문을 열어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가늘고 작은 나뭇가지를 바깥으로 던질 겁니다. 그럼 한 발을 바퀴 위에 있는 6인치짜리 플랫폼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 다리는 공중에 매달려 있게 두세요. 그런 다음 손을 뻗어 버팀대를 꽉 잡으세요. 단, 제가 당신 다리를 쳐서 가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진 절대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2: 예, 이해됐어요.
1: 네,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배를 먼저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생명줄 강화를 하셔야 낙하산이 펴질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조교가 보조 낙하산에 부착된 라디오를 통해서 당신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토글이 당신을 당겨서 이륙 장소로 내리게 될지 알려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2: 예, 이해됐습니다.
1: 고소공포증 없죠? 예?
2: 예,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평생 높은 산봉우리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시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만화를 그리는 일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제2부 이야기에서 론 휠러가 설명해 줄 것입니다.
3: 렐프, 이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창조해낸 연재 만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시의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제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었죠. 그 명성으로 대기업에 취직하는 문이 열렸지만 저는 대기업 체계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직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 직장에서 나와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지만 1년 후에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자스 시티로 옮겼는데 그곳에 신문협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어떤 방법으로든 시사 만화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그 협회의 현관 계단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4: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포트폴리오를 갖고 오셨군요.
2: 아, 네.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그간 연재 만화 시리즈를 만들어봤습니다.
4: 어디 한번 봅시다.
2: 제가 만든 캐릭터 렐프 기억하시죠? 제 대학 시절 경험에 근거한 작품이에요.
4: 물론 기억하죠. 저희가 휠러 씨에게 신문 독자들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2: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몇 년 전에 레이니어 산을 등반했어요. 만화 제작에 자극을 받기 위해서였죠.
4: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건요?
2: 아, 예. 아, 이것은 제가 비행기에서 낙하했던 경험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4: 당신의 그림은 아주 훌륭해요, 론. 하지만 일반적인 남녀에 관련된 생각에 근거해서 더욱 작업을 해주세요. 아, 렐프를 비즈니스 세계에 보다 더 잘 적응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3: 저는 캔자스시티의 상업지역과 주택지구 중간지역인 플라자의 첫 번째 아파트를 세들어 살았습니다. 그곳이 임대료가 쌌기 때문이죠.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전 저축한 돈과 실업수당에 의지해서 살았고 그동안 연재 만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도전적인 시기였습니다. 전 제 꿈이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간신히 버텨나갔죠. 그리고 계속 만화 작업을 하면서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 강사의 이틀짜리 성공 세미나에 등록했습니다. 제 안에 가득한 잠재 능력을 풀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세미나 후 어떤 사람이 나흘짜리 정신역학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오라고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명상법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초청할 수 있도록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우린 황홀경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을 연습했답니다. 전 그 모임이 기괴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때문에 더욱 편집증에 시달리게 됐죠. 한 세션에서 우린 인생의 목표들을 적어냈는데 제가 적은 목표들 중 하나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4: 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왜 알고자 하시죠?
2: 그분은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진리를 알고 싶어요.
4: 그렇다면 우리 모임에 반드시 가입하셔야겠네요. 우리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연구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실 겁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한 정죄도 전혀 없고 단지 진리를 찾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2: 그런데 당신 얼굴은 뭔가 불행해 보이는데요.
4: 그건 당신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2: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게다가 전 미술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금방 알아보죠.
4: 그건 당신 영혼 안에 있는 거짓의 느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 여긴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3: 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편집증과 절망이 제 삶의 모든 길을 뒤덮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해답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여러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는 가운데 드디어 사람들이 기쁨에 충만하고 친근한 한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여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했죠. 나흘째 되던 날, 전 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고도로 집중하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5: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이 쉬운 인생을 뜻하는 것처럼 암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끝내는 심한 매질을 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던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구원을 받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3: 성경의 가르침에 저는 크게 놀라 멍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가능한 모든 가르침들을 흡수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믿음에 도전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제가 하는 질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해 주었으며 성경을 공부하는 법도 친절히 가르쳐 주었답니다. 전 계속 하나님, 제가 시사 만화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어두운 길의 입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겐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척도가 정말로 필요했죠. 성경 공부 멤버 중 한 사람이 절 격려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샀습니다.
1: 구직 활동은 어떻게 돼가요, 론?
2: 별로 좋진 않아요. 계속해서 만화 견본을 그리고 그 견본을 협회에 갖다 내고 있어요.
1: 론? 주님께서는 형제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형제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3: 어느 날 우편으로 큰 꾸러미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모든 만화의 견본들이 들어있었고 거절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죠. 전 8개월간의 부지런한 노력 끝에 해고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보수를 받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요.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협회들, 즉 미술 스튜디오와 광고 에이전시들도 모두 두드려봤죠. 심지어 웨이터와 도매 상인으로도 구직 시도를 해봤지만 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제 모든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는 부르심을 주셨을 때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포기합니다. 더 이상은 시사 만화가가 되고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길 건너편에 청각 시각 사업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건물의 창문들 중 일부가 나무 판자로 차단이 되어 있었지만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 갔죠.
6: 어떤 종류의 일을 찾고 계신가요, 론?
2: 무엇이든지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바닥 청소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2: 지난 8개월 동안 시사 만화 견본을 그리면서 신문협회에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6: 아, 그럼 시사 만화가이신가요?
2: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6: 저희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시사 만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들 중 한 분이 항공사 직원이에요. 산 위에서 하강하는 제트스키 광고 만화를 그려주시겠어요?
3: 몇 장의 사진을 검토한 후에 전 집으로 가서 상상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제트스키 광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완성한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둥그렇게 커졌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저를 즉시 채용했고 정규 시사 만화가로서 첫 직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와 동행하셨으며 저의 발걸음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에 완전히 압도됐죠.
2: 생각해보세요. 제가 플라자 지역에 아파트를 세 대로 살고 있었는데도 길 건너편에 회사가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힘으로 끙끙대면서 시사 만화가가 되겠다고 8개월을 노력하던 중에 길 건너편 그 회사에선 시사 만화가를 찾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복종한 바로 그날 주님은 시사 만화가로서 제 첫 직장을 예비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시나리오를 예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7: 스가랴서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2: 예, 정말 놀라워요.
7: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어요.
2: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7: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라는 말씀도 있답니다.
2: 왜 제가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3: 전 하나님의 말씀과 저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하는 모든 질문에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 주는 것으로서 제게 모범을 보여주었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에게 그 말씀은 정말 진리였습니다. 주님에 대해선 알아도 또 알아도 계속 부족한 듯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신디 같은 자매에게요.
8: 우리 같은 시기에 네브래스카 대학을 다녔던 거군요, 론. 제가 있던 기숙사는 형제 남학생회관 바로 옆에 있었어요.
2: 당시 신디 자매를 만나지 못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우리들은 종종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카드를 높이 들어올리곤 했거든요.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놀리려고요.
8: 그 렐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2: 어? 렐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8: 렐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형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2: 대학생 때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8: 그럴 것 같아요. 형제의 만화 내용에 근거해서 생각하면요.
2: 그 말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8: 저에게 렐프는 매우 비기독교적이었거든요. 아닌가요?
2: 아, 그래요.
8: 렐프는 너무도 냉소적이었어요.
2: 왜냐하면 제가 냉소적이고 좌절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 신지점에도 축구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8: 축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예요.
2: 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직접 가르치고 코치도 겸해오고 있어요.
8: 와, 정말 멋진 게임이죠.
2: 아, 저기요. 우리가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자매와 데이트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랑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 단 한 번도 여자들이 제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디도 예외는 아니었죠. 신디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저처럼 활달한 성격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틀렸죠. 전 교회 모임에서 그녀와 멀리 떨어져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저에게 직접 맞섰습니다. 저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8: 전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만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2: 저도 그래요. 자매가 저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을걸요. 그때 저는 아주 거만했고 교만해 있었어요.
8: 주님께서 론 형제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형제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 원한다니까 정말 기뻐요.
2: 아, 전 늘 제가 가진 미술적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낫지는 않았죠.
8: 시사 만화 작업은 어떻게 돼가요?
2: 형편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만화 작업은 정말 좋아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좋아하기가 불가능해요.
8: 그들도 주님을 알아요?
2: 그들은 이단 종교에 푹 빠져있는 데다 제가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시도를 하면 무조건 거절해요.
8: 때로는 형제의 삶이 그들에게 울림이 되게 해야 해요.
2: 그들의 거절에도 전 상관치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절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실은 그들은 절 쫓아내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8: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형제도 그렇게 해야 해요.
2: 직장에서의 근무 환경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상사의 지인이 저에게 고객에게 줄 몇 가지 미술 작품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일은 두 배의 프린트 작업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인쇄 작업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자 그 지인이 저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집으로 왔죠. 그날 밤 기도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저의 행동을 용서하시고 저를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름으로써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답니다.
6: 휠러 씨, 우리의 관계를 끝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월급입니다.
2: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러십니까?
6: 이 바닥에서는 직원들이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게 극도로 중요합니다. 어제 저의 지인이 휠러 씨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23번이나 지시를 했다고 말하던데요. 여기서는 그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2: 하지만 저는 단지 인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6: 당신은 형편없는 직원입니다. 항상 늦고 항상 우리 앞에서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죠. 이제 나가십시오.
2: 전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안정적인 궤도 가운데 놓여있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몇 번이나 부서지고 소진되기를 반복하곤 했답니다. 마침내 한 친구가 일러스트 책을 제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프리랜서로 독립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전 하나님께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했고 기독교적 도덕인식에 입각하여 만화를 제작했으며 그 만화를 주요 신문사와 잡지 출판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아이디어를 거절하자 전 차를 몰고 도시를 빠져나와 큰 바위 위로 올라갔답니다.
9: 오 하나님, 전 주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다고 느꼈는데 지금 그 일은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2: 그래요. 자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8: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만화 뭐예요?
2: 내가 전에 여기 캔자스 시티에 있는 기독 출판사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8: 네. 형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그들의 주소를 얻었잖아요.
2: 미술 감독과 만나서 얘기했고 그 사람이 자기는 회사 편집자에게 절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몇 개월째 시사 만화가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대요.
8: 정말요?
2: 예. 아이들이 주일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제작된 잡지에 연재하는 만화를 그려주기 원한대요. 매주 한 페이지를 다 채우는 분량이에요.
8: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네요.
2: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성경의 명령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8: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2: 절 위에 예비된 단 한 명의 자매를 포함해서요. 신디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주일에 연재되는 그 만화는 잡지사가 2000년도에 문을 닫을 때까지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전 복음적인 시사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8: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보.
2: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가 과테말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스페인어 성경을 예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봐요. 총 2000권의 스페인어 성경이었어요.
8: 그 성경들이 모두 아주 특별한 장소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도소, 교회에 지어진 노숙인 시설과 심지어 도시 외곽의 유치장에까지요.
2: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노숙인들도 성경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았대요.
8: 주님께서는 우연이란 전혀 없죠.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니까요.
2: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8: 그리고 당신이 그 새 컴퓨터를 받은 즉시 출판사에서 당신에게 만화 지면을 더 늘려서 작업할 것을 요청했잖아요.
2: 완벽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제 다시 그림 작업하러 돌아가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제 평생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8: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현재에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보호하고 가르치는 아버지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최초의 과학적 연구들이 그리 잘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가르침을 거부해 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나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족관, 특별히 예배소서 5장을 공부해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기본적인 하나의 아이디어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소위 건강한 모성 본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부성의 건강한 바람은 한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의 한 예가 블루보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루보드 아비가 자신의 수컷들보다 암컷 자식들에게 두 배나 많은 양의 먹이를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수컷들도 결코 배고프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리둥절했는데 한 사람이 아비 블루버드가 본을 보임으로써 자기 암컷 자식들에게 어떻게 자기 짝을 고르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루버드 암컷들은 자신들의 짝을 고르는 데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풍부한 먹이를 공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양육 기술들을 거부하는 세대에서 우리 창조주께서 인간 부모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웃음과 평안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 때 이 땅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천국에서 못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물질과 명예,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인데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대화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1대1로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진 않습니까? 또는 인연 혹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연,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건과 또 어떤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0: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대한 방주는 떠내려오다가 마침내 터키 동부에 커다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아라라산에 멈추었어요. 노아는 세 번이나 비둘기를 날려보내 마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비둘기가 부리에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홍수가 시작된 지 꼬박 1년이 지났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올려진 제단 위에서 죄 없는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불로 태운 이유예요. 이런 희생은 죄에 대해 정확한 값을 치르기 위해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죄 없으신 메시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은 지구 행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시로 하늘 구름 속으로 높이 솟은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든 보호하시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어요. 언제든지요. 축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만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오늘날 이라크인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성의 건축자들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대신 그들을 찬양하기를 바랐어요. 그들도 사탄처럼 교만과 반역의 마음에 이끌려간 거예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려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닮았어요. 가인처럼 그 사람들도 종교적이었지만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각 가족이나 시족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셔서 그들의 건축 계획을 멈추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벨을 떠나 이 땅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탑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0: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의 추도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일생, 곧 그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세월을 묘사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를 찾으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좋았던 때와 그렇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다가 그분은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모녀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것과 또 어머니가 친절을 베풀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생을 잘 사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곧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일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의 특징이 기억이 나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여러분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냐고요? BBN 방송이 사업 광고 없이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청취자 후원으로만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동력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오늘도 이 기적에 동참할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이 적어서 망설여지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후원해 주셔도 되고 또 매달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사용됨을 말씀드리면서 후원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인간의 삶을 이끄는 근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물질적 부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죠. 정치적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립니다. 상식도 사회정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막무가내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 중에 총기 사건이 있습니다. 총기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는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직장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분노 때문에 총기를 난사하고 칼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것, 건강한 것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세속적인 것에 붙들려 살게 되면 세속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이 9/11 테러가 일어난 18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 전체 시스템과 가치관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9.11 테러가 일어난 그 다음 해 뉴욕타임즈에서 특집 기사로 이것을 다루면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정권회사에서 전산을 총괄하던 한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테러가 일어나던 그날 세계무역센터 110층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미나 도중에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건물에서 나와서 자기 사무실로 가던 도중에 여객기가 상동이 빌딩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 순간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불덩이가 쏟아지는 가운데 건물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허드슨강이 보이는 쪽을 향해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날 110층 세미나실에 있던 그의 동료 100여 명이 모두 희생을 당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그의 조카는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그분의 동네 사람들만 67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회사도 문을 닫게 되고 이분도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회사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큰 손실이요, 큰 아픔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지난 35년 동안 오직 정권에 치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정권, 낮에도 정권,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정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침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위해 살고 정권에 의해 사는 정권에 이끌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 비로소 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비록 직장은 상실했지만 오히려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뭔가 손에 잡고 있을 때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참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만일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나 야망이 꽉 차 있다면 나의 마음 중심에 건강하지 못한 상처나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지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은혜를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것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변정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그 자유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사도직의 특권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고 교회 지원을 받으며 사역을 할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만 했을까요? 바울을 나에게 미워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근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을 관통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바울의 삶을 새롭게 주도했고 바울을 통해 맺게 될 열매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자기 자신을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 상처를 입히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of the sinners.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가장 나쁜 존재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상처를 입히고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던 이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생각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음 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아무 자격이 되지 않고 정말 악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근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속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부어진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전심을 드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사도의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사도의 일도 할 수 없는 박해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고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위에 전심을 다해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나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월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존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표준 국어사전을 보았더니 이렇게 정의가 내려 있습니다. 남에게 굽힘이 없이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고고하게 생각하는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걸 건드리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 흰 족제비라고 합니다. 흰 족제비는 자기 털이 희기 때문에 이 자기 흰 털에 대한 그 자긍심이 대단한데 흰 털에 오물 한 방울만 튀겨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대요. 그래서 이 흰 족제비는 따로 사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똥물 한 바가지만 퍼가지고 나가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흰 족제비. 오늘 본문에 묘사된 바울이 maybe 이와 같은 차원의 인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 자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참 집안이 좋았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스스로 흠잡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self-righteousness가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자존심이 높고 강했던 사람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았던 바울의 자존심을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복음 전거자가 사례를 받아야 될 근거를 소개하는 중에 성전에 섬기던 제사장의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겼던 재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부위, 가슴살은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뒷다리를 먹고 어쨌든 간에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증거한 것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14절에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거자들이 복음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living expense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이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두 개 가져가지 말아라. 그냥 딱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사실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배낭도 가져가지 않고 돈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도 마찬가지,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도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논리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물론 다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언급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아하, 바울이 사례비가 받고 싶구나.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저러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딴 건 몰라도 사례나 돈 가지고 머니플레이트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이 대목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1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모션이 좀 담겨져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서 받지 않아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들로부터 물질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이미 사도 바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청년 결백하게 하나님 복음 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아를 내려본 적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것마저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들지 못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사가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강했던 바울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허물허물한 존재가 돼서 이와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지 그 설명은 한 가지밖에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가장 내리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마저도 나의 체면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왜 분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 죄인 아니냐?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죄인 중 괴수 주제에 분해할 게 뭐가 있어? 매일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다스리며 이와 같은 자존심의 문제를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자존심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이등병은 가장 그 계급에 낮은 짝대기 하나. 이등병은 분노할 게 없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까라면 까고 이게 이등병의 숙명이에요. 근데 병장 정도 되면 달라진대요.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래도 비교적 가정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늘 제 스스로 다짐하기를 나는 이등병이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라만 가고 쓰라면 쓰고 이와 같이 스스로 이등병이 됨을 선포하게 되면 와이프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이런 상황에 오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이등병인 걸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성숙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인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저주받아도 괜찮을 사람인데 이런 주제에 나의 자존심, 나 자의 영광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붙잡히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자존심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랑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뭘 잘했으면 좀 칭찬받고 싶어하고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는데 이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득불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과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앙이란 뜻입니다. 혹은 징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화가 있다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컨대 에스겔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악인에게 가서 공의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공의를 듣고 돌이키면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만일 너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건 너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너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게 되겠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위치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것 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게 되면 부담이 생깁니다. 가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 전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이지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고백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생색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업적 자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을 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조금 하면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선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 사람에게 빚을 졌나요? 바울이 언제 야만인에게 빚을 진 적이 있나요? 바울은 한 번도 그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빚진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를 통한 이 은혜는 이 사랑의 빚은 내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사실 바울은 이 빚 때문에 그 험악한 선교행을 세 번씩이나 다녀왔어요. 이 빚 때문에 로마 감옥에 두 번씩이나 투옥을 당하고 이 빚 때문에 결국은 복음 위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려면 이와 같은 빚진 자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빚진 자식을 가진 사역자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길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발톤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2,000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2000불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발톤이 묻기를, 그럼 담보물이라도 있느냐? 2000불을 빌려줄 테니까 담보물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담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청년의 용기가 가상해서 이 발톤이 아무 담보 없이 그금 2000불을 빌려주었대요.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이 청년이 사업을 해서 그 빌려갔던 돈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 1930년대 같은데요.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디프레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망하고 파산을 하게 될 때 당연히 발톤의 회사도 큰 부채를 안고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발톤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옛날 청년이었던 스트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발톤이 진 모든 부채를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때 발톤이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빌려갔던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또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스트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빌려간 돈은 다 갚았지만 당신에게 진 언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언덕이라는 것이 그레이스예요. 당신에게 줬던 돈은 제가 다 갚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언덕은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께 진 빚이 이런 빚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런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 이 은혜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그것으로 갚아지지가 않아요. 평생 갚고 갚고 또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은혜의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했지만 내가 한 거 업적 가지고 껍적대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나를 넘어서게 돼요. 자존심을 넘어서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보상도, 세상적인 보상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17절에서 바울은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리워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그 자의로 voluntarily 좋은 일을 했다면 상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자의로 아니하게 된다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 상 받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비록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oikonomia라는 단어, 보통 청지기직이라고 번역, stewardship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은 사실은 그 당시는 한 가정에 종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따로 보상을 주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종의 위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종을 위해서 누가 밥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아무도 차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차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상을 다 준비합니다. 자, 밥상을 준비한 후에 이 종들이 먼저 먹을 수가 있을까요? No way. 먼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먼저 식사하시도록 다 대접해드리고 종들은 계속 그 옆에 서서 웨이톤 하는 것입니다. 서서 그들을 수종 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도 음식을 먹고 쉬는 것. 이게 그 당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종이 수고했다고 사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천국 청지기직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바랄 때가 많고 보상을 바랄 때가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바른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보상이나 그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은혜를 아는 건강한 사역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상을 바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박수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적인 보상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번 박수가 영원한 박수는 아니에요. 박수가 야유로 변하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열매도 아름답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따라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일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은 상이 있어요. 그게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앞에서 상이 없다고 말을 한 후에 바울은 18절에서 내 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가 받게 될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한 상과 18절에서 말한 상은 다릅니다. 17절에서 말한 상이 인간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18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상은 하늘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상이에요. 가끔 이게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을 기대하는 것은 좀 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을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장차 받게 될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보화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속히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를 상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상이 나에게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될 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자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은 받아야 돼요. 매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내가 받게 될 상은 복음의 열매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값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상은 바로 복음의 열매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거전서 2장 19절 20절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냐?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선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에 세웠던 사람들을 바울은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고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고 평생을 이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을 것 다 받고 보상받을 것 다 받게 되면 나중에 받을 상이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셨을 때 박수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을 갉아먹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받아야지, 내가 좀 손해본 게 있어야지 나중에 받을 게 있죠.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뺏기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도 받아봐야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받을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칭찬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나면 주님 오실 때 남을 상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보건병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신 장길희 박사님, 이분은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사, 외과의사 중에서 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사후퇴 때 이제 월남을 하셨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사셨는데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결심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실제로 그분은 평생 이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200명의 환자를 본 적도 있고 환자가 돈을 내지 못하면 본인이 직접 수술비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을 못 내서 붙들린 사람은 야밤에 탈출하라도 도와주기도 하는 이분이 바로 장길희 박사였어요. 한 분은 장길희 박사가 계시는데 추는 이광수 선생이 입원을 하셨어요. 나이차가 좀 납니다. 거의 아버지 볼 되는 나이가 이광수였는데요. 그때 이광수 선생과 이 장길희 박사가 치료 과정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좋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광수가 쓴 사랑이라는 책에 그 안빈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안빈이 장길희 박사를 모델로 그렇게 쓴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광수 선생이 장길희 박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라고.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인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남들을 위해 베풀기만 했지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길희 박사는 평생 집 한 칸 갖지 아니한 채 병원 옥상에 24평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월남할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평생 혼자 계시다가 결국 크리스마스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임에 틀림없어. 이 말을 할 때마다 장길희 박사는 하늘을 가르치며 참된 영광은 저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닌 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예배당에 가고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믿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느라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연석 강사의 변혁된 변혁자, 지역교회와 사회로 보냄받은 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0: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연대가 이것이 absolutely true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가 안 던지면요,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되는 과학적인 이론들을 뒷받침했을 때는 퀘스천을 던져서 어느 순간이라도 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오픈넷을 가지면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그마가 되고 화서가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포메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예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초점을 맞추세요? 예배를 드릴 때,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데, 찬양팀에,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에, 아니면 그날 예배 전체 플로에, 실은 여기에도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청중은 단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의식은 오늘 예배가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할 것인가, 찬양팀 얼마나 찬양을 잘 인도할 것인가, 성가대가 찬양대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 실은 우리가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성도님들이 청중이 돼버린.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라면은 실은 성토가 아니라 청중들한테 무슨 뭐 15분 태도 뭐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될 영역은 실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 그러면 주말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과 썬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탄력을 보면 썬데이는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원래 성경적이에요.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주말 그러면 썬데이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주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그런데 썬데이, 즉 안식일, 즉 안식의 제대로 된 의미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우리가 그날 말씀의 그 예배 임재 능력을 갖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소진해 가지고 겨우 가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문화는요, 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존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온톨로지. 존재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시계가 있고 시계를 보는 내 눈의 수정체에 맺힌 이미지를 보는 것. 그래서 수정체에 맺힌 이미지를 내 뇌신경이 봐가지고 레커그나이즈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눈 중심이죠. 그런데 가렸어요. 가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시계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죠? 이피스티몰로지컬 어프로치예요. 인식론적인 어프로치예요. 근데 안 보이지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시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시계 중심의 사고관, 온톨로지컬 어프로치예요. 존재론적인 어프로치예요. 중세까지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존재론적인 어프로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느냐를 봤죠. 그래서 중세까지는 뭐 신존재 증명하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든지 뭐 토마스 아퀴나스든지 다 신이 있다 없다는 아예 전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거는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이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중세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셀프 리플렉션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경험도 리플렉션 하게 되고 이러니까 분석도 하게 되고 체험도 하게 되고 논리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근대 철학의 출발을 한 사람, 아는 사람, 근대 철학의 출발, 요새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다니는 제가 있는 그 미시간 대학에 대학교 1학년들이 철학이 교양 필수가 아니에요. 다 선택이에요. 근데 철학을 누가 듣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옛날에 어떤 거였죠? I am, therefore I think. 나는 존재한다. 존재라는 건 이미 그냥 기존의 사실이에요. God is existing. 존재한다. Who God is? 어떤 신이냐? 이게 문제였지.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막 생각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논리도 발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 리플렉션 한 걸 해야 된다 해서 I think 그게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중세까지의 존재론적인 접근과 근대 이후에 나온 인식론적인 접근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맹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에리투드가 있는데 그게 뭐죠? 뭐 예배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도 여호와를 힘써 알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s reason together. Reasoning이라는 건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다가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중세 시대 때 뭐 돈 넣으면은 면제부 된다. 그리고 이 돈으로 뭐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 이후부터 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공인화되고 국교화된 그때 이후부터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천년이 갔습니다. 천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리플렉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무려 천년이 갔어요. 그 결과 그때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십자군 전쟁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잖아요. 중동 지역에 지금 뭐 터키라든지 선교하러 가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의 형상으로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거는 사탄적인 행동을 십자가를 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맹신의 엄청난 위험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멍난 복음, 내 원하는 대로, 찢어진 성경,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경험에 안 맞는 거 다 빼버리고 그런 것만, 남은 것만 믿는. 그러다 보니까 We believe God not as himself, as he is. 그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인본주의화 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갖는 약한 모습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리플렉션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던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중세 로만 카톨릭처럼 돼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인본주의화 된 기독교가 돼버려요. 요 두 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려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솔루션을 얘기하자면은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인식론적 존재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반드시 그래야 돼요. 피조물이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정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래서 God in himself하고 God for us는 다르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God for us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God is more than that.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의 존재론의 근간, 이게 신앙이죠, 신앙.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영역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플러스 하나님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여기 이걸 했을 때는 기적도 인정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도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식론적 존재론의 관점을 가질 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해야 될 대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한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타를 보면서 코스타가 30년이란 말이에요. 30년이 됐는데 30년이니까 잘 됐다, 좋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폴메이션 하는 사람들이에요. 삐딱하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타가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런 코스탄들이 돼야지 앞으로 30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들을 던지는 지금 던진 우리들이 갖게 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습들.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동성원 문제. 정말 목숨 걸고 던져야 되겠죠. 그 제가 작년에 그 코바니 아시죠? 코바니. 그러니까 터키 적경 지역에 그 IS가 있었던. 그게 터키 쪽으로 제가 갔다 왔어요. 난민촌을 방문을 하고 왔는데 코바니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그 터키로 넘어와서 난민촌에 있는. 가니까 현장은요 참혹해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되게 밝게 맞아줘요. 맞아줘서 막 차도 주고 막 이러는데 천막에서 한 네 가정이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막 밝게 해서 차도 주고 그래서 노래하라니까 막 노래하는데 어떤 자매가 중학생 자매가 노래를 그 코바니에 관한 노래를 하다가 울더라고요. 그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는 아픔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있잖아요.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통일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질문들을 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삶에 대한 우리가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갖는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의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나 크리스찬들은요 리액티브 하면 안 됩니다. 리액티브라는 게 뭐죠? 누가 나한테 때렸으니까 나도 한대 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리스판시브예요. 리스판스라는 어디서 나왔죠? 리스판시빌리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을 주는. 이게 폴메이션은 답이 아닙니다. 폴메이션은 리액션이에요. 리스판스는 리스판시빌리티, 세상을 향하여 답을 주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뭐 정말 이 강의 전에 한다면은 과연 성경이 진리냐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과 세상을 바라본데 세상에 대해서 성경 아닌 것을 바라보면 리액티브하게 되겠죠. 성경으로 나온다면은 책임감 있는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뭐죠?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근데 성경의 첫 번째 거는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두 장. 1장, 2장은 타락전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첫 두 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에 타락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면 마지막 성경이 두 장 전까지 구속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인.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떼놓고 타락에서 구속으로 요것만 본다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것을 구원받는 것. 요거를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구원이란 건 어떤 거죠? 창조를 회복하는 거.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하나는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까지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의 완성까지 연결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라는 거죠. 이 프레임을 이해를 해야지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이 변혁해야 될 삶의 영역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이 창조의 영역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타락 이전의 장이기 때문에. 타락 이전이라는 건 뭐죠? 창세기 1장 2장을 제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관점에서 구원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를 회복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하나님의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그 영역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변혁적인 삶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제 그 장면이 뭐죠? 창조잖아요. 창조. 1장에 창조잖아요. 창조인데 그 창조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뭐 며칠째 뭘 만들고 이런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뭐 그 무슨 종 뭐 이런 게 핵심인가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핵심은 창세기 1장의 핵심은요. 하우가 아니라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후 누가 창조했는가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우정학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저는 전적으로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은 과학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설명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후 누가 창조했는가 그것이 창조의 가장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일째 창조라고 2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6일째 다음에 7일째가 나오잖아요. 7일째 사람을 만드는 6일째 다음에 7일째가 나오잖아요. 7일째 뭐 하죠? 안식을 하죠. 안식. 그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어요? 6일째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저녁부터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사람이 6일째 만들어져서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이 행한 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되니까. 저녁부터니까. 사람의 가장 출발은요.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이 뭐죠? 안식이? 쉬는 거. 안식의 가장 그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진짜 안식을 못 누렸다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aloneness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창조의 가장 핵심은 안식이 안식. 안식은 다른 말은 오직 하나님과 alone with God.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하나님과만 있는 거. 이거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한 분의 청중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삶의 현장에서 타락한 이후에도 구속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 즉 이게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연결해야 될 적용해야 될 영역입니다. 왜? 이것이 원래 창조의 원칙이었고 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잠언을 저는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5월 6월 두 달 동안 잠언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나누면서 잠언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게으른 것이 없어져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thusiasm이잖아요. enthusiasm 열정이잖아요. 근데 그 열정의 의미가 뭔가 하면 in plus enthusiasm이라는 게 enthus 그게 떼오스예요. 떼오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들면요, 성령의 아홉 가지를 매겨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뭐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공부하기 싫은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길 찾으면 일주일 내내 난조에 원형 복귀 그 자리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산 등성에 가서 제일 높은 곳에 가야 길이 보인다고요. 즉 우리의 삶에 창조하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계속해야 될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위켄드라 그러고. 이거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성경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죠. 너 계명을 지켜니까 뭐 자기 계명을 다 지켰대요. 뭐 자기는 뭐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하고 심히 고민하여 돌아가게 되죠.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자기를 때까지 아이덴티파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줄까 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영역에서 상대적인 영역으로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권만 하지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첫 번째 인간에게 만들어진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저는 뭐 저 그 이민교회도 하고 뭐 유학생교회도 하고 목회 이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너무 바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5시 반에 새벽 기도하죠. 7시에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저녁에는 다 이제 그 저녁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밤 10시나 11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12시 정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바빠요. 그랬다 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간 교회에서 지금까지 몸도 그래도 뭐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배도 덜 나오고 그렇게 덜 아프고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제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루에 딱 한 시간은 제가 정말 안식을 해요. 근데 안식을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걸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마트폰도 안 들고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는 게 무슨 건가 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가졌던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지 그게 하나님 들어가는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선물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고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나 시간을 들여서나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베드로가 이후 무수히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지금 내가 구원한 한 영혼이 이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나의 상급이 실로 엄청나게 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영원하고 복된 결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일은 바로 영원 구원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한국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도독으로 방문하여 아이텔 카드를 신청하셔서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주님을 보려는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으며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따를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할 때 문화세가 등장하는데 문화세는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문화세 통치 기간에서 일어나요. 문화세가 55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했는데 57년 반세기가 넘게 남유다의 종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 종교 암흑기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전시장이 문화세 통치 기간이 돼요. 이 문화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 아들 문화세의 이 우상 숭배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최종적으로 문화세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리라. 유다를 심판하실 만한 결정적 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문하세가 그 결정적 죄가 되고 문하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의 문하세가 왜 이렇게 유다 역사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문하세에게서 두 가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21장 1절에 문하세가 즉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1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 준 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 15년을 연장해 준 것 때문에 문하세가 태어나서 문하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 준 것 때문에 가장 최악의 왕 문하세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신학자 게리 인리그 박사의 이야기에 그 추론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미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15년. 그러니까 아예 12살 된 문하세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10년 동안 공동통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것들과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12살 된 문하세를 앉혀놓고 10년 동안 공동 총치를 하다가 그의 시한부 인생이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하세가 12살에 왕이 되어서 10년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유다를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의 자로 전환되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5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는데 45년 동안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문하세는 왜 이렇게 아버지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유다를 심판할 거야 결정적 심판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중에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어쩌면 문하세도 돌연변이일 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아들들이 태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걸로 해석하기는 불충분합니다. 문하세의 어머니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 헵시바였었는데 헵시바 뚫라 그 이사의 예언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마 어머니 헵시바 때문에 문하세가 우상 숭배자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문하세가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예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20장에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17절, 18절에서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 다 열어놓고 무기창고 다 열어놓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보여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빼앗기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재산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라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에 내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면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나를 저주하고 자식들은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20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그런데 선한 이유가 뭐예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시스기야가 선하다고 고백한 이유는 자기 시대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 시대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내 시대에 안 일어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선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선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하고 므낫세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하고 같이 10년을 유다를 통치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도로 부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축복이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신 축복이 그의 저주가 되고 그의 덫이 되고 그러하여금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된 거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이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시켰잖아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15년 시한부 인생의 아버지하고 10년 동안을 통치한 거예요. 므낫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므낫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많이 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 하나님을 어쩌면 므낫세 자기도 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녀들이 많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므낫세가 받았을 그의 충격과 혼란과 방황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므낫세 뒤에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도 결국 아버지 므낫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버지가 감옥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버지를 못 벗어나요. 21절에도 그의 아버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고 결국 백성들이 반역해서 백성들이 암살해서 죽고 말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프로골퍼 신지혜가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45승을 했어요. 신지혜는 미국 LPGA에서 뛰지 않고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그 레이디스 3연패를 하고 이제 45승 고지에 올라간 거예요. 신지혜가 이렇게 프로 골프 선수로 신기록을 낼 수 있었던 그 뒤에는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신재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아니시지만. 아버지가 스포츠 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이분이 자기 지혜한테 뭘 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양궁을 시켰다가 이제 전남 영광으로 개척해서 옮겨가는데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궁에서 골프로 바꿔요. 그 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2003년에 죽습니다. 그 보상금 1,500만을 가지고 신지혜한테 투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뒤로 10년 동안에 골프 대디가 되어서 그 중학교 3학년 아이 그 골프 연습을 시키는데 하루에 골프공 1,300개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연습장 옆에 20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20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20층까지 하루에 7번씩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 끈질긴 아버지의 희생, 골프 가방을 메고 오직 딸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신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이 정상에 오르자 아버지가 골프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목회는 안 하실 생각인가 봐요. 사진 찍고 다니십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2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는 정말 최악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우상 숭배의 목록, 이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 반응이 아니에요.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서 그야말로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예 땅속 저 천미터에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증오심으로 증오심이 폭발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의 우상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하스의 우상숭배를 다 본받아서 아버지가 지워버린 우상숭배를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다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게 므낫세예요.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지 이방의 가나안 땅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이방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게 더 다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난장판을 55년 동안 행한 겁니다. 그가 3절에 보시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을 다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행실을 따라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았어요.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근데 아버지는 뒤로 버리고 그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1월 성신을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이걸 우리가 이름신학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그냥 신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으로 일컫는 곳입니다.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월 성신의 제단, 모든 가나안 우상의 제단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직접 만든 메이드인 므낫세가 만들어낸 아세라 목상까지 성전에 세워라. 할아버지 아하스는 다메섹의 번제단을 갖다 놓고 솔로몬의 번제단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 손주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더럽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므낫세는 다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악을 행한 것이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므낫세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유다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다시 하나님의 사진을 띄워버리고 우상 사진을 붙여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몬 뒤에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는 또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버리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는 70년 동안 졸업식 때 주기도문 찬양을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최대 무신론 단체인 종교에서의 자유재단에 고발 편지가 들어갔어요. 주기도문 찬양 못 부르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5월에 졸업식을 하는데 이 무신론 단체가 고등학교 교장한테 주기도문 찬양 부르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만일에 부르면 소송을 걸겠다.
학교에서는 변호사 될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의논하다가 부르지 않기로 결의를 한 거야. 졸업생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면 이제 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졸업생 대표가 나가서 대표 인사할 때 갑자기 두 손을 들자 그러자 모든 졸업생이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만 안 부르면 되니까. 참석했던 학부형들이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는 것도 미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도대체 므낫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므낫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를 블레셋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의 변화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남유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수르 정책에 대항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아하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아하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나요?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딸랑딸랑 이러고 편지 보냈잖아요. 아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딸랑딸랑. 그러자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아수르를 멀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만일에 아수르에게 빌미를 주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계획인데 절대로 유다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왜요? 같은 형제 유다가 빌미를 줘서 하나님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심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유다를 가까이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수르를 가까이 하면 우상 숭배국이 된다. 그래서 아수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나 달라요.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다 수입해다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우상으로 완전히 다 채워버렸잖아요. 나중에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략하게 되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겁니다. 결국에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1차 2차 침략을 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자마자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제일 먼저 1차 침공 때에는 성읍 48개가 날아가고 20만 명의 포로로 끌려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은이 모자르, 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금까지 다 베껴서 보냈잖아요. 2차 침공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어요. 누구랑 같이?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죽고 하나님이 놀랄만한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구원해내셨잖아요. 한쪽에서는 그 산헤립의 사람들이 그 사절단들이 온갖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히스기야를 위로한 것이 우리 열왕기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사야서에는 그게 나타나요. 한쪽에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말을 듣고 선지자와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자로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타락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은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요.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하고 선지자의 관계는 아하스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므낫세는요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자가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냥
없는 우상숭배, 뭐 과거의 우상숭배, 현재 우상숭배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므낫세는 어쩌면 아버지를 버린 선지자의 예언에 반발해서 그는 우상숭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악의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자기뿐 아니라 유다를 심판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 예언자는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예언자 중에 한 분 엘빈 토플러가 지난 27일 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토플러는 정말 뛰어난 이 시대의 예언자였었어요. 그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지식 정보 사회를 예견하고 유전자 복제를 예견을 하고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의 그 파괴적 보급력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꿈 같은 소리였는데 그대로 다 실현이 됐어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구루, 우리 시대의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거예요. 2006년에 10년 전에 한국이 막대한 재정을 여기에 쏟아붓고 바이오 뇌 과학 쪽에 인력을 키워냈다면 지금 한국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이퍼 농업 시대를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땅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라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에서 농사 짓는 시대입니다. 이걸 하이퍼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플러는 2006년에 이미 하이퍼 농업 시대를 예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책을 마련해라. 대체 에너지에 대책을 마련해라. 만일에 2006년에 한나라당이 그런 국가 정책을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인력과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었더라면 한국은 대체 에너지 국가의 최우선 국가로 선정이 됐을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선지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므낫세는 선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선지자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함께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그야말로 우상의 전성시대를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 시대를 므낫세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최종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셔서 듣는 자가 두 귀에 쩌렁쩌렁쩌렁 울리게 할 것이다. 그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의 역사가 망가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문을 닫는 비극적 종말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귀가 쩌렁쩌렁 울리게 될 것이라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불태워버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식사에 사용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릇을 엎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그게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다 백성은 14절에 남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에게 겁탈과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끌려가고 유다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남아있는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므낫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는 다행히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났어요.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나요. 그런데 므낫세는 악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극적으로 선으로 돌아와요.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났습니다. 므낫세는 교만으로 시작했다 지금 겸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아 진작 좀 끌고 가시지. 나이 한 15살 때 아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몇 달 동안 포로가 되게 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런 최악의 우상 숭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환난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럼 진작 좀 하시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제서야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계대제국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너희 아들들이 바벨론에 내시로 끌고 가리라. 내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사야의 심판의 예언이 므낫세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론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의 왕들이 산헤립 뒤를 이어서 에살하돈이 그 아수르의 왕이 돼요. 에살하돈 뒤에 아수르 바니팔이 왕이 됩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이 아수르를 지배하면서 자기 형 샤마크 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요. 산헤립 시대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식민지로 삼았다가 이 아수르 바니팔이 자기 형 샤마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바니팔 시대의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차피 그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이제 형제 국가가 됐으니까 므낫세를 바빌로니아에다 갖다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국제 정사가 바뀌면서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므낫세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이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상에 웬 바빌론 저 이사야 선지자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신문도 안 읽고 뉴스도 안 봐서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지금은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간다고 바벨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예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므낫세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가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언은 그대로 유다를 심판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모니 왕이 됐는데 불과 2년이니까 다행이지 그 2년 동안에 그냥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어요. 백성들이 아몬을 살해하고 난 뒤에 다시 다윗 왕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기에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므낫세 아몬 57년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요시야 가장 선한 왕 요시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히브리에서 잡아온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선지자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응교회는 매 주일 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예배 때에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책을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 것은 저도 그 말씀을 섬겨야 돼요. 오늘 다른 설교하고 싶어도 오늘 11개 21장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도 이 말씀의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의 깨달음과 선지자가 주신 은혜와 선지자가 주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낼 때에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집에는 선지자가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크리스찬은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는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 공인회계사 김동윤 장로가 계십니다. 이분이 코스타에서도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인중개사로 이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로 쓰임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랄만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도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우신 두 가지를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만남입니다. 이 축복의 만남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웨이터를 한 겁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종업원으로 일을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웨이터를 한 거예요. 식당 청소를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또 청소하고 시간 남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을 다 도와주고 그걸 사장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임신 중독이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미국은 병원비 진짜 비쌉니다. 입원실 하룻밤 지났는데 3,000불씩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식당 주인이 와서 자기가 먼저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셜워커를 만나서 이 사람 유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최대한 병원비를 깎아주고 사회복지기금을 받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식당에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어느 그 식당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이 김동윤 장로를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 뭐하러 왔느냐, 공부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냐 이러고 이분이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모르는 식당에 오시는 모르는 손님이 학자금을 다 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게 축복의 만남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김동윤 장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대응교회 그 교인이셨으면 아마 복 있는 사람 가지고 매일 아침 퀴티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처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날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홍해바다 밑에도 하나님이 길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백을 했으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만선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피나는 노력을 다했어도 실패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성공은 오고 말 것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올리는 기도 A prayer asking for help and guidance of God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는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극심할 때 현상에 함몰되어 비명만 지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현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 트루스를 발견하고 누리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시편 43편입니다.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Call upon the Lord who can help you. 저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여보, 자녀들은 아빠, 학교에서는 닥터 킴, 교회에서는 목사, 길 가다간 아저씨, 대출 상담 전화에서는 고객님, 식당 이모님들에게는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호칭은 참 중요합니다. 적절한 호칭이 아니면 그 호칭이 모욕이 될 때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저보고 아저씨라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저보고 고객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오래전 대학의 제자들 중 한 학생이 기억납니다. 수업에 지각과 결석을 밥 먹던 하던 학생이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제가 시험 감독하다가

0: 뒤집어졌습니다. 답안지 담당 교수란에 큰 글씨로 박두식. 그 학생이 학점을 잘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담당 교수 이름도 모르는 학생이 답인들 제대로 알고 썼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호칭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칭마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라고 많이 부르는데 본문에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호칭인데 그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강력한 도우심으로 공경에 처한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호칭부터 정확하게 알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실 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을 불러야 삽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소리 질러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을 때만 소리 지르십니까? 두 번째로 시편 43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변호사시며 검사장이라는 것입니다. God is a judge, a lawyer, and a prosecutor for you. 본문은 북치고 장구치시며 혼자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판단하시는 분, 즉 재판장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저장 용량이 무제한이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평과 진리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에게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재판하시는 분이시죠. 내 아버지가 재판장이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송사 가운데 변호하시는 변호사십니다. 억울하게 나를 고소하고 괴롭히며 진을 빼놓는 악인들의 사악함에 맞서는 나의 변호사시죠. 세계 최고의 로펌을 다 합친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나를 송사 가운데 변호하실 최고의 변호사십니다. 법정에 갈 때 세계 최고의 가장 유능하고 탁월하고 경험 많고 백전백승의 변호사랑 입장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정은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억울한 곳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를 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검사 역할을 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기고만장한 악인들의 사악함을 단칼에 정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하나님 혼자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며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시편 43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세 번째는 억압과 슬픔 중에도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God is the only stronghold in the midst of oppression and sorrow.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국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비록 원수들이 많고 그들이 나를 억압하고 슬픈 가운데 내가 울며 다닐지라도 결국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이 나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살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네 번째 핵심 교훈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God guides you by sending forth His light and His truth. 3절에 나오는 주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창조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빛으로 자신을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할 때 창조의 빛을 다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길게 강조하며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주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 백성을 말씀으로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살리시고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며 듣기조차 귀찮아하던 그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43편을 관통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교훈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것입니다. Never become downcast and disturbed within yourself, but put hope in God. 시편 43편이 시편 42편의 연결편임을 알 수 있는 반복 구절이 등장하죠. 42편 5절과 11절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43편 5절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짧은 몇 절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내는 안 중요한 사소한 것도 반복해서 잔소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기에 반복하십니다. 43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회복되고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낙심과 불안에 쉽게 반응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겨도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혼이 허약하고 병들게 됩니다. 영혼의 힘이 진짜 힘입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독한 골방에서 두려운 수술실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수술 대기실에서 억울하고 무서운 법정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사건, 사고,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찾는 specific expression of actions, seeking the Lord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고 경청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과 불안이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과 염려가 확신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이 나를 태풍처럼, 해일처럼, 지진처럼 엄습해올 때 오늘 시편 43편의 기도를 드립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엘로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며 변호사시며 검사장이심을 믿고 억압과 슬픔 중에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낙심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러 한 길로 왔던 마귀가 놀라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 중, 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대낮이라도 모든 사물에는 그림자라는 어두움이 드리워지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죄의 어두움이 덮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금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담아두신 곳이 있으니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존귀한 피조물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외에 타인을 대할 때 그를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1번째 시간. 장대현 교회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몽둥이를 들고 들어온 덕수의 일행은 예배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 뭐이가 이거? 누가 서양놈의 귀신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했네? 내 오만이를 죽게 만든 놈들 나오라!
2: 아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1: 내 말 안 들리네? 내 오만이를 바로 여기 있는 서양 귀신들을 믿는 놈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야! 길에서 내려온 것이니까니 주동자들은 나오라!
3: 아이저, 아니 이보라고 덕세, 누가 님자의 오만이를 죽였다고 그러네?
1: 아, 여기 나왔기만 기래. 너 잘 만났다. 오케이, 우리 오만이를 죽인 거네. 오이, 오케이!
3: 니 오라고 내 숨이 넘어가갔어.
1: 날래 말 안 하면 확 죽여버리겠어.
4: 덕세, 그러다가 정말 죽겠어. 가만히 있으라오. 지금 그 살살 봐줄 때가 아니야.
5: 길에도 그렇지. 이렇게 백주대야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네.
4: 저 가만히 있어야 두고. 안 그런 걸 님자가 죽어라가.
1: 어서 말 알아가서 와 죽였네. 와.
4: 그서 넣지 못해.
1: 뭐 이거 어디래? 시방 뭐이라고 했네.
4: 그서 넣으라 했다.
6: 교회에 대한 평이 좋기는 했지만 그 반대로 교회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당이라든지 기생,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사건건 교회는 그들이 하는 일에 반대를 했고 그 반대는 그들의 설자리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무당들은 전도의 대상을 넘어 축출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속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는 무속인이 구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속인들 스스로가 교회에 대해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4: 어디 와서 행패네? 네 어미가 그리 가르쳐나?
1: 뭐이가 어디래?
4: 장로님, 그러다가 저놈에게 무슨 편이라도 당하시면 억하시려고요.
7: 그러게 말입니다. 장로님, 조심하시라요.
4: 오늘에 이런 놈을 두려워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넌 내 말 잘 들으라. 네 오만이는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죽인 것이야. 알기나 하네.

0: 놈이 잘하고 있을까? 이거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1: 아니,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이래저래 우리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덕세놈을 통해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으로 좋고, 교회를 통해 덕세 그자에게 족쇄를 묶는다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더욱이 둘 다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0: 그야 이럴 말인가? 둘 다면 금상첨화겠지. 하나, 만약에 둘 다 그르치게 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
1: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덕세 그자가 교회 등 놈들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겁니다. 놈의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0: 아이고, 도대체 이거 이 아니 이거 이 무슨 일입니까? 어? 거룩한 주일날 그것도 예배 드리는 시각에 이게 웬 소란 일입니까?
1: 마귀가 아주 작당을 안깁니다. 우리 교회당 문을 닫게 하려고 작당을 한기라예.
0: 아이고.
1: 마 그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말입니다.
0: 맞아. 길에 왠지 독수 저놈이 외놈들하고 다닌다 했더니만 끝내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구만 길에.
1: 길에 맞습니다. 와 외놈들하고 자꾸만 다니는가 했더니만은 아이고, 떡새 그놈 참말로 못난 놈 아이고.
2: 아이고, 조용히 하라고, 아유. 조용히. 그럼 뭐이가 좋다고 그냥 이렇게 소란이네.
1: 아이, 지들은 고마저.
2: 고저, 이런 때는 기도를 하는 게야. 응? 님자들은 저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네. 고저,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라요. 응? 이렇게 기도하라오.
3: 한순간 난리통으로 변해버린 장대현 교회당엔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없었다.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눈을 감고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음성만 들렸다.
4: 그 니보라오, 네 오마니가 네 이렇게 하라고 죽은 줄 아네. 제발 좀 그 사람 좀 내라오, 사람.
5: 아니 이 사람이 뭐이라고 하는 거야 니보라오. 내 오마니는 당신들이 죽인 거야. 고적 구슬하지 말라고 난장판을 만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오마니를 대동강으로 뛰어든 거야. 그런데 모이가 어디래? 나 때문에 오마니가 죽었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 어이가 없구만 기래.
4: 덕수, 네 오마니는 죽는 그 순간에 널 걱정했어. 네가 그렇게 망나니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네 오마니는 돌뿌리에 채여 이렇게 굴러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5: 뭐 이거 어디래? 기름...
4: 잘 들으라오. 네가 오기 전에 네 오마니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었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와서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기야. 알겠어? 제발 이제는 사람 좀 되라오. 사람!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성품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침착하면 침착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또 단점도 사용하시고 단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격 중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남을 흘뜯으며 공동체에 회방만 놓는 성격, 남과 어울리지 않고 이해해 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이런 성격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비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ITL 카드를 어디에 두고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갑 혹은 안주머니 또 작은 손가방.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데 편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ITL 카드가 빛을 보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울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계산서에 꽂아두는 방법. 기름을 넣고 계산할 때에 휴지만 받지 마시고 나도 줄 것이 있다며 지내주는 방법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ITL 카드를 나눠줄 여러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왕 ITL 카드를 나눠주실 때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도록 초청하는 ITL 카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0: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7장에서 30장 말씀입니다.
1: 제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중송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다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중송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다는 그 몸을 벌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아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3: 제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0: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1: 제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귀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동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0: 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라.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잠언 27장에서 30장 1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 수 없었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기에 모든 사상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오른편에 던져야만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은 고기로,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시몬 베드로보다 더 나은 영적인 통찰력을 여기서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3년 전 예수께서는 아마도 같은 지점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도록 다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통찰력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번 그는 그리스도께 제일 먼저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에 앉아 배가 바닷가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또 그 열정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내는 참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본받아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주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을 보았을 때 성경책에 기록된 것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기적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된 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그물에 153마리가 잡힌 이 물고기 기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부활 후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기적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께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부활 이후의 사역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표적의 기초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셨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가 비어있는데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지팡이라고 말을 했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 목자로서 신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쥐일 수 있는 왕의 호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곳으로 가거나 자꾸만 다른 환경을 원합니다. 내 환경이 그랬으면, 내가 그때 그것만 있었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 항아리는 포도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음식이 있었지요.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잡수기 위해서 숯불 위에 고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잡은 고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유의해서 듣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명령으로 고기 잡기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것을 받으십니다. 이런 봉사에 얼마나 복된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그때도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던 거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저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 모두가 신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많은 고기들이 다시 헤엄쳐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고기로 가득 차서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는 지금 베드로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시고 영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그와 같은 임무와 자격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주는 것이죠. 실패할 때라도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향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와 놀라운 교제를 가지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의지의 주인이시니까요. 다음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2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셨는데 이건 초청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기 전에 그분께 와서 함께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신 부부는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단지 앉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먹이시도록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또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었던 그러한 대화를 접하게 되는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한 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급하고 덤벙대며 실수 많고 서투른 제자 시몬 베드로를 봉사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주님께 대한 사랑은 섬김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세 번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 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세 번 주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왜 세 번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대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말이죠. 이제 베드로는 세 번 자신의 시험을 또 세 번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고대 박사의 주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고기 잡은 이후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뭐 요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었던 초창기에 고기 잡는 사건을 상기해 보신다면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옆에서 자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또 부인하고 있었던 그러한 베드로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불쬐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때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였죠.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고 거기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나름대로 옳지 못한 가장 어찌 보면 비열한 그러한 모습의 제자로 그가 거기에서 남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숯불 주위에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이후 주 예수께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영적인 장면인지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질문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모두 그 질문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물으시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살아서 자신들도 그런 이적을 직접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소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때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아마 기쁨으로 얼마나 찼을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주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나요? 여러분은 안드레를 예수께 데리고 온 이 사람을 주 예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개바라고 하는 것은 알아먹거든요. 바위 같은 사람 그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스토스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에 따라 다녔던 겁니다.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놀라운 고백, 증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옛 이름으로 돌아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여기서부터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불리울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서게 될 사람이 될 것이나 지금은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옛날 이름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로 쓰고 있는 사랑,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한글로는 다양한 표현이 곤란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한 단어를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단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통 통속적인 사랑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수준 낮은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세상을 잘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예, 저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이에요. 모세 오른팔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있죠.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고. 저걸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옷 주름 잡힌 거 하며 수염하며 팔 근육 이런 것까지 최대한 잘 살려가지고 정말 멋진 작품을 남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켈란젤로는 진짜 천재예요. 어떻게 그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저렇게 깎아내가지고 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확실히 천재는 천재입니다. 저 작품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라는 성당에 있습니다. 전 높이가 235cm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키보다도 이렇게 더 높은 그런 크기의 조각 작품입니다. 근데 저 작품을 잘 보시면 모세 머리에 뭐가 하나 있어요? 뿔 보입니까? 예, 뿔이 나 있죠.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느냐? 모세가 화가 나서 뿔 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은 이제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그 라틴어 성경에 광채로 번역해야 될 그 부분이 뿔로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라틴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뿔이 난 모세의 모습을 저렇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왜 모세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채라는 말은 없지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한 뜻입니다.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지요. 근데 가린 이유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처음부터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렸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느냐? 곧 사라질 영광인데 그 사라질 영광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35절을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0: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 그것만 계속 바라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좀 그만 보라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모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모세의 직분보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의 직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정죄하고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직분을 사람을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의 직분.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 영의 직분이냐?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우리 그냥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구절에서는 또 모세의 직분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정죄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 정죄의 직분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의의 직분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정죄의 직분은 누구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직분.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결국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 그랬는데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11절에서는 모세의 직분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을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받은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 수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뭐 잠시 효력을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천국에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체입니다. 율법이 촛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직분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 이 두 직분 중에서 어느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입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정말 열심히 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줄줄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읽어봐야 마음이 덮여 있으니까, 수건으로 덮여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 오늘까지, 여기 오늘은 사도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사도바울의 그때까지,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수건으로 덮여있다 그런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덮여있는 그 수건을 걷어내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 수건을 걷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어떻게 하면 벗겨진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믿으면 그 수건이 비로소 벗겨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마음에 있는 그 수건, 그거 없애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수건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뭐 부족해서 아니면 성경이 믿지 못할 그런 책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없애야 하는데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면 그 모든 의심들, 모든 참 불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보여달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사실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태양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커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근데 이 우주 안에는 그런 태양계가 또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는 사람의 머리로 상상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보여줄 수 있다고 칩시다. 보여줄 수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 하나도 제대로 두 눈 뜨고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데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보여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고 노도강풍이는 바다도 말씀으로 잠재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달래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오래 생활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예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또 토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의심했는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박해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라면 그냥 우리 사실 여러분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읽으니까 주는 영이시니.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사실은 17절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여기 주는 예수님 같은데 주는 영이시니 왜 예수님을 영이라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17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17절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예, 지금 이제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는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여기 말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모세의 직분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그 직분보다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만약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BBN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부활의 영이 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했느라. 그러니까 진짜 성령 임한 사도들이 부활 안 전한 게 아니죠. 부활 전했지만 그 부활조차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이 안 보입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두 번째 말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우리들도 다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들은 빠져나가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인데요.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한번 말씀으로 부족해서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을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한 본문을 한 다섯 번은 설교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70세까지 설교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5세 때 다 마시면 어떻게 할까 은퇴할까 이래 생각하다가 아, 한 번 더 해도 되겠구나. 다섯 번 해도 된대요. 같은 본문을 그러니까 내용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좀 다른 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있었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유대사회에서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력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세속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건 1%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후세계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사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요 정도의 자유는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온 거죠. 당신도 부활을 믿는다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모세오경 즉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계대결혼 형님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이어주는 계대결혼 시형제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고 둘째도 아이가 없고 셋째도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죽었고 아내는 하나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가족관계가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어진다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천국 가서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좀 한량이었대요. 그래서 하도 예를 들면서 이혼하려고 딱 생각을 했답니다. 이 남편하고 더 못 살겠다 이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보고 다행이다 싶어서 이혼 안 하고 아직까지 산대요.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왜요? 천국 가면 안 볼 거니까 앞으로 뭐 한 20, 30년 그거 참아주지 아직은 뭐 20, 30년 그거 못 참겠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산대요. 하늘의 부활의 소망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뭐 이혼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0: 별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제가 그 근사님을 만나고 나서, 아, 근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네. 죽어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부활 때에는 뭐해도 안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에 가족 관계가 없어요.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그 정도만 알지, 그 너머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잠시나마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가 뭐냐를 지난주에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갔습니다. 다 모여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 산을.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8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약 14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알아봤다니까요.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낙타 털 옷을 입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사라져서 병거 타고,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무덤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상에는 없어요.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를 잠시 보여준 겁니다. 부활의 근능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도 정신 없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서 천국 가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데 천국 갔다가 한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믿음 없는 누이들 때문에. 막 평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접대 잘하다가 오빠가 병들고 죽으니까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왔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 날 때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사로가 예수 믿는데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면 생명이니까 마르다가 예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살아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왔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가족 중심이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자기 가족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러 있다는 게 오셨는데 아직도 너희는 네 오빠밖에 생각 안 하구나. 너는 아직도 네 오빠가 우선이구나. 나를 원망하고 있죠. 예수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논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지상에서 사라진 자들이죠. 모세 죽었잖아요. 그래도 주께서 부르시면 어떡해요? 살아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사람이라면 신약의 친히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하여 뭘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하고 있고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나온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나사로 살아 나왔잖아요. 죽어서 나을 때 냄새나는 나사로가 주님 부르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요. 지금 죽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지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사람이 이성과 지성으로 이걸 어떻게 믿어요? 오히려 이걸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걸 믿는 사람이 비정상 사람, 비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믿고 산다면요. 이걸 비정상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따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이런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진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 논쟁 마태복음 17장과 그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을 이미 예수께서 논쟁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오경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잖아요. 그러나 약속 안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뭐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 안에. 그럼 몸은 왜 죽어요? 이 죄 몸이잖아요. 이 죄 몸이 있는 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죄 몸은 끊임없이 욕망한다니까요.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한 우리의 본성적인 욕망들을 거스를 인간이 없습니다. 한 끼만 굶어보시죠. 밥맛 없다는 사람들. 하루만 굶어보세요. 시장이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욕망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멸하셔야 돼요. 이 죄의 몸을 멸하시고 새 몸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이미 고린도 전후서 다 말씀을 옛날에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활의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쓴 것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복음을 받았는데요.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부활을 안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친히 받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듣더라. 제가 하는 말, 자기 취향대로 듣더라. 자기 좋은 것만 챙기지, 자기의 불량성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자기 좋은 것만 챙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활에 이렇게 상세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하나의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부활이 어디 있노? 부활 없다라는 사람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장문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사탄도 악인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받은 것을 이 바로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는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했으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사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목격자가 지금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아직도 500명이 봤는데 그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전했어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부활의 목격자로서 전한 것이 거짓말이면 500명이 뭐 아직 그 몇 사람 죽었는데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잔다. 이미 잔다.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 아직도 대다수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요 말씀 고린도 15장 10절 오늘 본 칼럼날에 올려졌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은혜라 말하네요. 세상의 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로로 하지도 않았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이것을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는데요? 남편이 이번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아왔더라. 아들이 뭐 시험 성적이 올랐더라. 그런 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은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그냥 복이라 그럴 수 없네. 우리의 진짜 은혜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황도현 목사님 글이 참 논리로 치밀해요. 이분 그 책 가지고 우리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한 10여 년, 10몇 년 전에요.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철학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뭐 계시를 따라서 책이 있고 성경오모도 우리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거를 옮겨 놓거든요. 얼린교회 한번 치보면 나오실 거예요. 좋은 글들 많이 있어서 참고해 보시고 제가 주부에 간단간단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때로는 맞춰서 하니까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그게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그럴 때 뭘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 피로를 채워줬을 때가 은혜가 아니고 그 세상 사람 노력하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고 육체로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거두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은혜는요 나는 피로로 생각도 안 한 부활의 세계를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죽으신가 3일 안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이야기 언제 피로로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이거 피로에서 교육시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가 너무너무 수고했잖아요. 어떤 사도가 더 수고했지만 그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아니요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뭐 좀 봉사했다고 뭐 안 알아준다고 섭섭병 이런 게 있대요. 섭섭병. 그런 거 있으면 아 이것은 아직도 은혜가 아니구나. 은혜가 아니구나 아시면 돼요. 그럼 나의 나 은혜 내가 아니요 하면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마찬가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믿어줘. 성경대로 십자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들었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해 볼 수 있으니까 참 은혜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왜 십자가를 강조해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춘천의 어느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도 한 몇 편 들어보고 간증도 또 몇 개 들어봤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옛날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교회가 망했대요. 열심히 십자가 복음, 십자가 뭐냐, 청년들 뭐 몇 명 왔는데 영 교회가 뭐 부흥도 안 되고 영 뭐 그렇게 망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아 부활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막 예배당도 잘 짓고. 그래서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뭐 흐릿하게 나오는 이런 카메라 방송이 아니에요. 이 뭐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제 조그만한 캠코드 하나 가지고 저 20m, 15m 밖에서 찍으니까. 그 진짜 방송국 카메라예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왜 방송국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간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진짜 화면 좋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장로님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관중들 앉혀놓고 그러면 이럴 때는 하하하 하는 그 방송에 가면 왜 그 방청객 돈 주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딱 뭐 시간도 뭐 20분인가 딱 정해가 딱 정말 매끈하게 잘 만드는데 그들의 부활의 간증의 내용은 그냥 뭐 술 끊었다, 뭐 담배 끊었다, 뭐 또는 뭐 옛날에 안 좋은 취미 끊었다, 뭐 내가 옛날에 동성연애 하는 거 내가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자기 옛날 동성연애 했는데 이제 내가 부활의 복음도 끊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대단하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의 복음이라를 전하면서 결국 무슨 내용이냐는가. 전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건 약물 치료해도 나을 수 있거든요. 알코올 안 끊어지면 약 치료 받으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약물적 의사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부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부활의 영이 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했노라. 그 진짜 성령 임한 사도들이 부활 안 전한 게 아니죠. 부활 전했지만 그 부활조차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이 안 보입니다. 이 역사 속에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지만 그 뒤로는 이 역사 속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기록된 말씀만 남겨졌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그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 변화산의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사도연이 엎드려 죽게 된 그 영광의 주님으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렇게 영원스러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자 연합 예배할 때, 저는 뭐 안 갑니다만, 부활자 연합 예배할 때 어떤 얘기 합니까? 서울의 큰 광장에 부활자 연합 예배는 모든 교단 같이 하잖아요. 뭐, 그때는 뭐 합동, 통합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감리교 이런 거 없어요. 다 모아놓고 부활 메시지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꼭 부활 얘기 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부활합니다. 세상 예수님의 시대 죽으신 거 부활인데 무슨 경제 부활을 얘기해요, 거기서? 그 대표로 나온 목사가 경제가 부활한대요. 이건 육의 이야기예요. 혈과 육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대요. 병든 자가 병이 막 낫는데요. 나사로 다시 살아나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여줘요.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요. 십자의 복음만 보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느냐 하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애 먹이고 그러면 그 교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부활의 복음 듣고 술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죠. 경상도 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 그거 딱 데리고 갔더니 바람은 이제 안 피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춘천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보암직하지 않잖아요. 미련하죠, 어리석죠, 침 뱉고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십자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 끝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바랐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부활의 영이 정말로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전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진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고백일까? 사도의 말과 다르잖아요. 기록된 계시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봐라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어떻게 살았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쫓겨났습니다.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로 유리하며 피하며 도망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부활의 영이 임한 신약의 사도들 어떻게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간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간 그 길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 맞아 죽고 뭐 톱에 켜져 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렇게 죽어지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 그게.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가장 불쌍한 모습.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게 순교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떡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오는 관계 가는 관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걸려.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냐고.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든 사도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느냐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어디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이루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다 이루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다 이루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다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간 모습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부활의 영이 임해서 예수 믿는데 구하는 게 뭐였어요, 다? 이 땅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뭐 큰 소원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그저 뭐 원하는 소원들 이루어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와불사를 절에 가서 뭐 신년에 뭐 이렇게 축문서 올리는 거나 뭐 저 일출 보고 소원 비는 거나 달집 태우기 하면서 정월 보름 언제예요? 다 돼갑니까? 네, 정월 대보름에 달집 태울 때가 소원서 여는 것이나 또는 요즘은 아주 세련된 뭐 이렇게 복합 뭐 주상 뭐 아파트 또는 뭐 쇼핑센터 있는데 아주 멋있는 곳에 나무, 그죠? 나무 큰 거 만들어 그게 뭐 하는 건가요? 소원나무. 그래서 소원서는 종이 갖다 놓고 그거 써서 그거 붙이는 게 굉장히 많더라. 쇼핑몰 같은 데 가도요. 그 안에 슬쩍슬쩍 한번 보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는가. 절에 가도 저는 그거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뭘 써놨는지. 그 교회 오면 언제 해요? 송구영신예배 때 쓰죠.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내가 큰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막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남편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제사성 사망입니다. 세상 사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소소하게 소원하는 그런 행복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본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가장 불쌍하게 본다면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갑자기 두렵죠. 세상, 너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남편은 아직도 애모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지.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제대로 가는 길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자들이 신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니까 은혜 준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내 죄가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뽀록이 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덜쳐져요. 그러니까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나요, 내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막 고백 다 하게 되면요, 얼마나 쪽팔리니까 은혜 안 와서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 받은 대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간 그림을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약에 임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신약에 임한 자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조차도, 그럼 구약은 아직도 부활의 영이 아니라면, 그럼 신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럼 부활한 자들이 간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스데반에 돌맞아 죽었다니까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에 성경이 안 나오지만 야고보는 베드로 십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거의 다 사도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성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간 길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으로 BBN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해 라디오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말씀을 비롯 영상과 문자 등 어떠한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 또한 인터넷이란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기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 방송입니다. 최근에 BBN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이곳 산간마을까지도 인터넷을 통하여 BBN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라며 메일을 보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8개 언어로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방송국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실 때 주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들이 결코 혼자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보면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비엔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가진 소유와 물질로 후원하고 동력해 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유로 방송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확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생의 목적이 있어야겠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빠를수록 좋겠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성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생은 값진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론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시사 만화가는 인생을 관찰하고 삶의 모순과 약점들을 통해 진리를 추출하여 그것을 유머로 바꿈으로써 삶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시사 만화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대학 시절에 크게 성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에 그 성공은 멀리 달아나버렸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1: 론, 전에 낙하산 점프해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알렉스. 이번이 처음이에요.
1: 자, 그럼 낙하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자, 도중에 두 손으로 리코더를 꽉 붙이셔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실수로 낙하산이 펴지면 안 되니까요. 조종사가 올바른 방향을 타면 그가 비행기를 기울일 건데요. 그때 제가 문을 열어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가늘고 작은 나뭇가지를 바깥으로 던질 겁니다. 그럼 한 발을 바퀴 위에 있는 6인치짜리 플랫폼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 다리는 공중에 매달려 있게 두세요. 그런 다음 손을 뻗어 버팀대를 꽉 잡으세요. 단, 제가 당신 다리를 쳐서 가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진 절대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2: 예, 이해됐어요.
1: 네,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배를 먼저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생명줄 강화를 하셔야 낙하산이 펴질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조교가 보조 낙하산에 부착된 라디오를 통해서 당신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토글이 당신을 당겨서 이륙 장소로 내리게 될지 알려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2: 예, 이해됐습니다.
1: 고소공포증 없죠?
2: 예? 예,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평생 높은 산봉우리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시사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만화를 그리는 일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제2부 이야기에서 론 휠러가 설명해 줄 것입니다.
3: 렐프. 이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창조해낸 연재 만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시의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제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었죠. 그 명성으로 대기업에 취직하는 문이 열렸지만 저는 대기업 체계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직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 직장에서 나와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지만 1년 후에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자스 시티로 옮겼는데 그곳에 신문협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어떤 방법으로든 시사 만화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그 협회의 현관 계단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4: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포트폴리오를 갖고 오셨군요.
2: 아, 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간 연재 만화 시리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4: 어디 한번 봅시다.
2: 제가 만든 캐릭터 렐프 기억하시죠? 제 대학 시절 경험에 근거한 작품이에요.
4: 물론 기억하죠. 저희가 휠러 씨에게 신문 독자들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2: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몇 년 전에 레이니어 산을 등반했어요. 만화 제작에 자극을 받기 위해서였죠.
4: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건요?
2: 아, 예. 아, 이것은 제가 비행기에서 낙하했던 경험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0: 꿈이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간신히 버텨나갔죠. 그리고 계속 만화 작업을 하면서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 강사의 이틀짜리 성공 세미나에 등록했습니다. 제 안에 가득한 잠재 능력을 풀어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세미나 후 어떤 사람이 나흘짜리 정신역학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오라고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명상법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초청할 수 있도록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우린 황홀경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을 연습했답니다. 전 그 모임이 기괴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때문에 더욱 편집증에 시달리게 됐죠. 한 세션에서 우린 인생의 목표들을 적어냈는데 제가 적은 목표들 중 하나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 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왜 알고자 하시죠?
0: 그분은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진리를 알고 싶어요.
1: 그렇다면 우리 모임에 반드시 가입하셔야겠네요. 우리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연구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실 겁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한 정죄도 전혀 없고 단지 진리를 찾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0: 그런데 당신 얼굴은 뭔가 불행해 보이는데요.
1: 그건 당신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0: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게다가 전 미술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금방 알아보죠.
1: 그건 당신 영혼 안에 있는 거짓의 느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0: 여긴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편집증과 절망이 제 삶의 모든 길을 뒤덮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해답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여러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는 가운데 드디어 사람들이 기쁨에 충만하고 친근한 한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여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했죠. 나흘째 되던 날, 전 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고도로 집중하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이 쉬운 인생을 뜻하는 것처럼 암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끝내는 심한 매질을 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던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구원을 받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0: 성경의 가르침에 저는 크게 놀라 멍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가능한 모든 가르침들을 흡수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믿음에 도전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제가 하는 질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해 주었으며 성경을 공부하는 법도 친절히 가르쳐 주었답니다. 전 계속 하나님, 제가 시사 만화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어두운 길의 입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겐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척도가 정말로 필요했죠. 성경 공부 멤버 중 한 사람이 절 격려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샀습니다.
3: 구직 활동은 어떻게 돼가요, 론?
0: 별로 좋진 않아요. 계속해서 만화 견본을 그리고 그 견본을 협회에 갖다 내고 있어요.
3: 론? 주님께서는 형제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형제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0: 어느 날 우편으로 큰 꾸러미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모든 만화의 견본들이 들어있었고

0: 거절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죠. 전 8개월간의 부지런한 노력 끝에 해고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보수를 받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요.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협회들, 즉 미술 스튜디오와 광고 에이전시들도 모두 두드려봤죠. 심지어 웨이터와 도매상인으로도 구직 시도를 해봤지만 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제 모든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는 부르심을 주셨을 때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포기합니다. 더 이상은 시사 만화가가 되고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길 건너편에 청각 시각 사업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건물의 창문들 중 일부가 나무판자로 차단이 되어 있었지만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 갔죠.
1: 어떤 종류의 일을 찾고 계신가요, 론?
0: 무엇이든지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바닥 청소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0: 지난 8개월 동안 시사 만화 견본을 그리면서 신문협회에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 아, 그럼 시사 만화가이신가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1: 저희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시사 만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들 중 한 분이 항공사 직원이에요. 산 위에서 하강하는 제트스키 광고 만화를 그려주시겠어요?
0: 몇 장의 사진을 검토한 후에 전 집으로 가서 상상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제트스키 광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완성한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둥그렇게 커졌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저를 즉시 채용했고 정규 시사 만화가로서 첫 직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와 동행하셨으며 저의 발걸음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에 완전히 압도됐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플라자 지역에 아파트를 세 대로 살고 있었는데도 길 건너편에 회사가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힘으로 끙끙대면서 시사 만화가가 되겠다고 8개월을 노력하던 중에 길 건너편 그 회사에선 시사 만화가를 찾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복종한 바로 그날 주님은 시사 만화가로서 제 첫 직장을 예비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시나리오를 예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2: 스가랴서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0: 예, 정말 놀라워요.
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어요.
0: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2: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라는 말씀도 있답니다.
0: 왜 제가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전 하나님의 말씀과 저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하는 모든 질문에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 주는 것으로서 제게 모범을 보여주었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에게 그 말씀은 정말 진리였습니다. 주님에 대해선 알아도 또 알아도 계속 부족한 듯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신디 같은 자매에게요.
3: 우리 같은 시기에 네브래스카 대학을 다녔던 거군요, 론. 제가 있던 기숙사는 형제 남학생회관 바로 옆에 있었어요.
0: 당시에 신디 자매를 만나지 못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우리들은 종종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카드를 높이 들어올리곤 했거든요.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놀리려고요.
3: 꼭 렐프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0: 렐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3: 렐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형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0: 대학생 때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3: 그럴 것 같아요. 형제의 만화 내용에 근거해서 생각하면요.
0: 그 말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3: 저에게 랠프는 매우 비기독교적이었거든요. 아닌가요?
0: 아, 그래요.
3: 랠프는 너무도 냉소적이었어요.
0: 왜냐하면 제가 냉소적이고 좌절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 신지섬에도 축구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3: 축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예요.
0: 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직접 가르치고 코치도 겸해오고 있어요.
3: 와, 정말 멋진 게임이죠.
0: 아, 저기요. 우리가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자매와 데이트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랑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 단 한 번도 여자들이 제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디도 예외는 아니었죠. 신디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저처럼 활달한 성격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틀렸죠. 전 교회 모임에서 그녀와 멀리 떨어져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저에게 직접 맞섰습니다. 저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3: 전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만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0: 저도 그래요. 자매가 저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을걸요. 그때 저는 아주 거만했고 교만해 있었어요.
3: 주님께서 론 형제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형제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 원한다니까 정말 기뻐요.
0: 전 늘 제가 가진 미술적 재능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낫지는 않았죠.
3: 시사 만화 작업은 어떻게 돼가요?
0: 형편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만화 작업은 정말 좋아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좋아하기가 불가능해요.
3: 그들도 주님을 알아요?
0: 그들은 이단 종교에 푹 빠져있는 데다 제가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시도를 하면 무조건 거절해요.
3: 때로는 형제의 삶이 그들에게 울림이 되게 해야 해요.
0: 그들의 거절에도 전 상관치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절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실은 그들은 절 쫓아내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3: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형제도 그렇게 해야 해요.
0: 직장에서의 근무 환경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상사의 지인이 저에게 고객에게 줄 몇 가지 미술 작품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일은 두 배의 프린트 작업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인쇄 작업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자 그 지인이 저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집으로 왔죠. 그날 밤 기도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저의 행동을 용서하시고 저를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름으로써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답니다.
4: 윌러 씨, 우리의 관계를 끝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월급입니다.
0: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러십니까?
4: 이 바닥에서는 직원들이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게 극도로 중요합니다. 어제 저의 지인이 휠러 씨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23번이나 지시를 했다고 말하던데요. 여기서는 그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0: 하지만 저는 단지 인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4: 당신은 형편없는 직원입니다. 항상 늦고 항상 우리 앞에서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죠. 이제 나가십시오.
0: 전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안정적인 궤도 가운데 놓여있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몇 번이나 부서지고 소진되기를 반복하곤 했답니다. 마침내 한 친구가 일러스트 책을 제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프리랜서로 독립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전 하나님께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했고 기독교적 도덕인식에 입각하여 만화를 제작했으며 그 만화를 주요 신문사와 잡지 출판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아이디어를 거절하자 전 차를 몰고 도시를 빠져나와 큰 바위 위로 올라갔답니다.
5: 오 하나님, 전 주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다고 느꼈는데 지금 그 일은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5: 그래요. 자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만화 뭐예요?
5: 내가 전에 여기 캔자스 시티에 있는 기독 출판사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3: 네. 형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그들의 주소를 얻었잖아요.
5: 미술 감독과 만나서 얘기했고 그 사람이 자기는 회사 편집자에게 절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몇 개월째 시사 만화가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대요.
3: 정말요?
5: 예. 아이들이 주일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제작된 잡지에 연재하는 만화를 그려주길 원한대요. 매주 한 페이지를 다 채우는 분량이에요.
3: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네요.
5: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성경의 명령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3: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5: 절 위에 예비된 단 한 명의 자매를 포함해서요. 신디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주일에 연재되는 그 만화는 잡지사가 2000년도에 문을 닫을 때까지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전 복음적인 시사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3: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보.
5: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가 과테말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스페인어 성경을 예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봐요. 총 2000권의 스페인어 성경이었어요.
3: 그 성경들이 모두 아주 특별한 장소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도소, 교회에 지어진 노숙인 시설과 심지어 도시 외곽의 유치장에까지요.
5: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노숙인들도 성경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았대요.
3: 주님께서는 우연이란 전혀 없죠.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니까요.
5: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3: 그리고 당신이 그 새 컴퓨터를 받은 즉시 출판사에서 당신에게 만화 지면을 더 늘려서 작업할 것을 요청했잖아요.
5: 완벽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제 다시 그림 작업하러 돌아가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제 평생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현재에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보호하고 가르치는 아버지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최초의 과학적 연구들이 그리 잘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가르침을 거부해 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나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족관, 특별히 예배소서 5장을 공부해 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기본적인 하나의 아이디어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소위 건강한 모성 본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부성의 건강한 바람은 한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의 한 예가 블루보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루보드 아비가 자신의 수컷들보다 암컷 자식들에게 두 배나 많은 양의 먹이를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수컷들도 결코 배고프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리둥절했는데 한 사람이 아비 블루버드가 본을 보임으로써 자기 암컷 자식들에게 어떻게 자기 짝을 고르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블루버드 암컷들은 자신들의 짝을 고르는 데 부쳐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풍부한 먹이를 공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양육 기술들을 거부하는 세대에서 우리 창조주께서 인간 부모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란 죄 용서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최초의 원시 사회의 단위를 이 가정으로 구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의 가정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성경 교육의 유일한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미치는 교육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악에 대하여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만큼 그 비중이 큰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의 성격을 형성시켜주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학교이며 그곳의 위대한 교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선별된 곡들을 들려드리므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찬양하기를 원하는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대한 방주는 떠내려오다가 마침내 터키 동부에 커다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아라랏산에 멈추었어요. 노아는 세 번이나 비둘기를 날려보내 마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비둘기가 부리에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홍수가 시작된 지 꼬박 1년이 지났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 올려진 제단 위에서 죄 없는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불로 태운 이유예요. 이런 희생은 죄에 대해 정확한 값을 치르기 위해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죄 없으신 메시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은 지구 행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시로 하늘 구름 속으로 높이 솟은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든 보호하시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어요. 언제든지요. 축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만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오늘날 이라크인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성의 건축자들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대신 그들을 찬양하기를 바랐어요. 그들도 사탄처럼 교만과 반역의 마음에 이끌려간 거예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려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닮았어요. 가인처럼

0: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셔서 그들의 건축 계획을 멈추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벨을 떠나 이 땅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탑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